0: Gushajinyo. Barma Shukdin Barma Ryubi Jungu Keli Deng Mani Dinjigla Hajang Tongchen Sheba Masil Nihu Yogi Gansong Shajinyo. Barma Shukdin Jungu Wari Tanjur Damsub Shini Jarji Yenjug Deng Lungcheng Gokur La Tashigda Dongdug Deng De Tansumje Dinjig Deng Danleng La Songchung Shendu Yul. Barma Shukdin Jushi Shijinping Dongbi Gola Shivi Jengu Chenbo Yer Yabjur Hichin Sheba Deng 중국어제 쇼멍 렌디 조건더라 흔흔도요. 제물은 자지 약니제 존진지 냠데 점질 등 멍추수고 잡콩제 냠데 이기차 멍우 등 찬득고 버 된흥잔. 닌디 닌공 시진핑기 멍멍초 큰치미 세른도 촘친데 명례라 갑시 소이뚱샴. 왕이 등 왕쇼홍니 공설 셰고르시.
1: 최종안인 조비 예용 등지기 샤비 지금의 종들이 시진핑가 당지 공부를 호중 등 럭터 셰퍼 샤비 고지 시바당 데르 중앙 당 야컵 리 콩제 자치 당인 리실비 도능 첨부시 청미 단돈 시진핑가 당지 공부는 데르 서비 등근 직진라 흐노비 자비 송샤인 바당 시진핑가 당지 공부를 호중 등 럭터 샤제데는 당신 디급 흑가랑 등 용제 차스제 링근 가신시인 시진핑가 당지게 공바 랑스토기 외제데 당근 지게튼 진굴 당 근들 당데 당거 샤적라 진치메이브라 남바 사르바토 지 근데 동기 당거 초친 조비 베이츤데 론튼 시진핑 쇼칸이비 당 중앙거 인랑 세중거 마르케스 랑리크 세등 강자싱 지게 당 예랑 세중거 마르케스 랑리크 세등 지르트는 지게 디르브제 심지기 샤즈 개친라무게데 데히 사르바당 공바 사르바 탑지 사르와지 아랍 등 아람바도니 시진핑가 당직제 공바접 중앙 등 야컵 리콩가 자치 당위 리실비 지기지르지 되나 시진핑가 당직 공비 낭둔 펀섬 초라 말릭 츠그담비 마르케사랑릭제 당직 다반 페이지 동월 사르툴랑진제 시지 가친 저비 등 도브든 등 야컵 도브든 다동월 응이제 도닝 가친 당 예랑거 접튼제 도닝 가친 담브르돌 Lapchinga Tirbji, Lapchinja, Rigbi Jung, Lig Sorchungtang, Lapchinja Gungbi, Lapchinja, Jashung La Nichel, Tsamitandun. Tangshin Tirkip Hakarang La, Shijinpinga Tangzi Gungbur Hojungtang, Lakhtar Tangsab Shite, Masum Tawatang, Maig Jungwa, Matun Topar Shagila, Te Chenra Imba Hila, Jishir Tenra Imba Hini, Rangtugi Shijinpinga Tangzi Gungba Chate, Tangan Zikchen La, Jingultang, Gendul Tangni, Tangab Shazag La, Jinchimepra, Namba Xarwa Tujir, Gendul Tungi.
0: Adatukbi Cichi Chengin Jishichur. Yesil Shichib Khunga Zongli Li Chenggi Beji Mamang Tso Khung Chimur, Zhongkur Yedun Camjir Pibi, Barmi Sinzin Mianle Lanje Chena. Li Chenggi Tandun. 在这正经讲话主要主是习近平给各式不深圳等这么的能力中国等巴尔米人的话等是不得动地的了我们以前过呢中国书记巴尔米书记的娘的亚克尼家尊尊家塔吉尼吃了自送些巴等所以今在这一大部分的动画恰似了他的盘子的一起三等的动画牛聪恩的动等成为他的电影没吃了所有恰空间娘的等是不得动画 中国等巴尔米环境的大人们在这里跟着等是不同的等也可以跟着等人们在这里相当的哪里了不深度有书记的书记们腾就是中国的当时的配置生着人比较可以跟着等的名利等等 巴尔米书记中国这个在东南宋学生有把等中国书记等环境的牛葱等没在恰空间娘的解释的动画学生们娘的来很难的巴尔马等中间这把还离车子同步来不及跟着动的有巴尔马书记学生们的人在的巴尔马的有比中国话等来空来日记者连着跟宋下的人吴振龙在车来时
1: 在我们现在主席为人类人韩坑的恩章丁促腾的人家把其这个人家拿出北京某某组坑节目里的恩章做了这个丁促兰公正的丁促里在我们现在主席为人类人韩坑的丁促腾年生吧在这个北京年生年里在年这个人玩北京的这些单科系恩章丁促里在我们现在主席为人类人韩坑的丁促腾年生别当 从这个家庭的如今产生等通过了新日币家庭的如今产生 学术的接盘的这个是家庭产生 ཁོ ནི ཤེ གོ དང ཁོ རིག སོང ཤུབ ཅ ཚང

0: Charson. Jacob Mason or Chu Matney Chatum Charson Chila, Tweeship Shibadang. Sajunga Nyotub Chatum Zochi Charson La, Tweeship Shadir Pulvi Kurje, Yong Manchin, Norse the Huamjur in Hankunga, Tweezer Tweeship Shibadang. Either Impen Chatum Zochi Charson La, Tweeship Shadir Pulvi Kurje, Jesse Chichipkunga, Tweezer Dang. Ngersi Chatum Charson La, Tweeship Shadir Pulvi Kurje, Tweezer. 中国某某人坑个家庭组织人产生了追视不下去的朋友过去追着香港某个事的深圳撒克及黄冈各个给香港书记这可以可等只有那生可拉德兄乐得下去但不用产生了追视不下去的朋友过去追着几了追视不下去追着多恩正正正处理追着多比今年用韩坑个金属腾年生比追人出了 다동 니동 니엔가리 종영 니스티 고르게 제스 지집 근거 현실 뒤집 제바던 니동 니엔가리 종영 그 니스티라 셉시르던 추근첸 고바 니동 니엔가리 롱크르게 종영 혼치 르그터던 노스게 동용 잔타가 고르게 제스 지집 근거 지실리 돈 현실 뒤집 제바 Луна ченеп дяке чатым чабдыл тичил лыгтыр сисе горже жесе чичип кынгэ няшэтан аджайм чигитирге томжа чембун зыктын шепи шаби нейтл горже няшэ Гуандун Шянган Омэнджиге цокы чеминэнгэ чунчирэгэр Шянгэнгэ чатым линир вадан Омэнджи линир чымцул бэр гэйджил сачи линир тотэн тобадан чымцуби лирэг цоди шаби нейтл горже няшэжила джишим шебадан 恩正卓立之一哈斯斯坦等二十四人参政等中卫追坑年龄人韩坑个金属腾几个几个不是个别国家一个错个年时追视不协罢等提莫里松根提米头腾国家用我们亲的年龄人韩坑个提米头腾十四人韩坑个年时的追视不等共腾国家追着追视不下去所有 恩正金素里打动杰斯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基
1: 中国党巴尔米人称这项本地随话三木有。在这正经讲话中，主席习近平给各式神经等这么改称能的。中国党巴尔米立刻了这个听说班子个本，强过了三万呢。中国书记巴尔米书记娘的，也可以叫尊敬的特蒙个人人改称，稍微松下些的。
2: 亲戚间咋的呢？人群等，你朋友们也啥不晓得？中国党巴尔米立刻了这个听说班子的真实比，第二件能动的人吃了没本，分什么接触是动的哟。中国人民文庆节巴尔米节称娘们这节这空等，人把忙不等，恰空忙不着，三路接力等娘们三木晓得，亲戚间娘们用接力等，盘子的谁人怎么很难呢？中国党巴尔米这位拍进了，让我们都看到哟。
1: 明年等等，巴尔米中国这个山东大木松山的南北共荣个台湾人真拉俄国等，主席习近平的东北过来时为中国全部人了，也不就是讲，中国首都娘的你朋友们三木山的，也可以接称这个利空的，称这个三木节日了很红本，跟得了动画等，且等奥运会空等，门那所中所台阶娘的也见到哟，丁中林这吃了些。
0: 在这个被在正经结束中，巴尔米深圳明里南地国母亲腾清的平里，慢慢化为集中的多人了，没多个成瓦盆。中共中央常委书记接见，借用是这个主席王沪宁的参加这个人北京的外围行政的部长西西尔兰家车呢。王沪宁的担当，你当这个罗的主席习近平的外围的罗的人家接等参政呢的，中国人这话的配给等，大吉拉手被没人呢没人话的，咱们听他比娘的主本人这话的，人不能。 中国书记、外务书记娘的，亚克尼杰国这边他几天吃了我，托人中央人群等，恰是他了盘村一起，俺们娘的三百几十的，中国人这娃进去没不了，能说是培建着急了，跟到了当年，亚克尼杰忙忙啦，俺里联系了真的有，中国人我是这个下乡地他的细节，和他们用的了有。 시시아지 중기 롱인 창구 종합이 인구 럭부 잠버 댐드르 시대 조시 시진핑은 고쳐라고 중국 정서랑리 등립쟁게 야크브 스토브든 시기던 지르니비 예치 요바던 와중 잠튼네 십디냠니가 자뚜닝이야 망지 토즈바던 와우슈기 타치기더 중국 지가 자뚜 담송시니 도크 강롱시기 정 와위가 쿵제니 중국은 얼굴시비 시구필 마초글라 중국수고등 냠디 야치 동화등 다르지 공플 냠줄 탑지 리르기시오 왕동 분소 자찰라시
1: 다주비 제정인제 최출 접든등 가르마 적거등 랑싱거 초너브 소리 외르거랑 중클 찬듬 제버 사름 지그 정충 섬제 사용숑 사용숑지 생천등이 수제 생천 멍친의 연리 의윤 한 큰거 주전 우쇼준 등 생천등이 수제 용바 신정 노동 전지 디토거 랑샤 돈데 Mamang alana meba tang, cesu alana towa jinchung tang, mani kharmi ni cilla, shugu yung ni lepshir sheba. Ami pukubi mangzugu shubji tang, noy citebi mangzugu nipu gojig shawa lagpur jiba jishi ni, dobhi yugi mamang mangzugu je cesu jenur denjig la gansung shegi. Yugnir gi noy ci ni cilla shibshir shide, shiglim tang samba, rangshung suylang, Chimzul sugu mangji jigu gai chintang, zohtir keli jia denjig tai jia, nguanmil jengin lepshir la khinhani, yingshir noy cien zhongwar nguangong naimu shegi. Darkil shibshir tang, nguandir jentil ngang khinhani, ditug da yingdagbi, ghangjig chachin chabjig sheba tang, rangil ngang jisug jia dokir la lindamni, jisug jiyong shdanjig la ganlin shegi shi nanjitan. Wushujun dang lo dung chuan dema tag shangchin chalatan dodam guandun buri songni nianlum jete yomgoo gashchub sha war guastung shibar maasal shangchin yomgoo gashchub guandun buye jinsog tang ani dide noy cer jimu dang shimjig darchul shikhang guandun maalag pantu korchul dang gocha lechil bi kagin ganjib lagbo shide rogshib dobkhig lingtan ngang gojig shegi Shugu yungla kebi gu ni noy ciye ni cilla yangshir shibshir shide chimtsang tang mo shig jang chali mebar shegi. Mirna kanjim gojig tang semkim chetun sha wa lagpur riba tang ganba tang shibar ngunla gansung shide noto mangtsu la dokhang yoba tang sirig yoba, tongchi yoba, zhengar ji manar wa ji la ganlan shegi. Ditog da mangtsu jih kakak la dokhar tang tag jade Cadin korim yubi gu ni ngi suq tergi ba dang, zhengjig la shigi bi loma yil zhenta jig la shigi shetib la shimjig shi ni, jiglin shawa deli ngang baybar ganlan shigi. Dengul mangzuq jie shabshi dodim la khinhun ba dang, chi shi tai jie dashib calin shawa baywa, chuitin rimguq shawa lagbur jiba ji shi ni, shichuq jiglim shtanlang korim danbar ganlan shigi bi langsha dun. Shangqin jinggu chil zhangjin gang yilngi si songni yomgu gilashchub sha war guandum shiba dang zhu xiang fin nianlim guastung chu shi. Solung shangqin yomgu gilashchub guandum bu yi da chigbi ci zhi zhignin jie chisul chubjil dang karma ji dang shangqin rinbi sayum nu ci rinba ni bi chaitin shi tib lagdir shi. Shangqin dang ke jian zhiyu de kagin yognir ngang chalatin rukchub chali dub hi jigdil shi di niangu gilashchub sha wa shug yung ni bel. Mungar saayum chula ma jig jianlam to khurwa dang ma vye la ami poyo jang, ami mura man ji shi ji man kang li shirwe yo. Tangdi saayum shungwi tang kuru jie chile ngab ji nanga jimjil dang chen tong, longdun, chen dun, longdun sugo mang ji jigwe jie kuru chul jindan yin shang, tang kuru jie dier nik sugunzul kang adan la gishib khurwa sugo jie nyanki nitsil shungme la, Yomdi taakuru jia dosul dirki keli jia lima cangma shiritin shiyoba maasil toptang shibdir shiwa yungjib shiyo. Candam chibi saki jia zhungkil cangmi gujib yoba dang yomyul gignir shibin jilhjil mengkuru din arim zhin nirchil tunzin shidi kurchul larsu shiyoba maasil shibchi anuci zhunggin anicil ngali shibshir shijinbi gangyin.
0: Ata tibbi ci zhongan yin ni ci jitrin yin warin Cholmin shangqin ki zhonghua mamang jintin ya kibji Mergin tindil ya tun gipil ja chim lo zhong tang zhe zhog Lagtir ji ji che tun xo zhong zin zha de Shangqin tang yi tenggir lo zha ni ngi si congu zham Shangqin tang zhongqir Zong ji rinba sim jin tarshug shigjir dang Mergi qilig li dun de kik gankir lom tin zuo dang Shangqin tang yi tarshug shigjir bu Shangqin mergi qilig li dun yin lan keng Li gu chu dang keng so si gankir marna Dēmēn shāngqīn dēng yī rūgshēl chūgbī kōngmā kāxī jī sōchūng lā shīg. 장친 등에 대한 탑쇼가 지질부가 부장 백군 고점 자국 시바 마슬 로체시 당디 소중든지 머링턴들의 야톤의 개별 자점 돈토든 교위 대위 링근라 담보로 먹바등 말릉전등 최둔쟁게 지기디 로프트 남비 로트르시니 장친 용진 탑쇼가 지질당 머리기 지리글 이든 데크가 리실비 청득게 잡중등 돈형가친 돈찬주 러글나 랑샤지라 고아등스블림버 로수당 최둔시 소중등의 도마남지 지기지 인틀기 단돈 소중라 데니 머근 텐들 야르톤의 개벌 자침제 앵유르 도행행 가친라 나리 지른 사무숑 총문데 니레 신장 등 오중 단직제 탑지 조니 임비 머기샤비 링그나 머슬 인상 간처 하정업제 탑숙 지기지 등 머기 지리기 리톤 탑숙제 리실바임비 자니 원나 사니 고아 사무렌바 등 소중시니 히스톡 시대 머링 텐더 야톤의 개별 자침제 워지가 주실 바 예급부식 된 여러분 조인기 총인지 자진 도비 중화 머리 진튼 소비인 대히 사튼 더 동위 회톤 상친 지비 아무근 랭간라 담보로 먹니 소중리 사비 힙샤드 리드블 리트제 니유르 판디스 지르와등 상친 용제 머리 리튼데 스지가 근들니 첨중근 해틀당 람리제 간송 인판 코르지 지선 지르버 근다 동기
1: 다주베체종안년상처망친의 yela dambur zengi ba dang mamang je langshu ni to ta war sim de dambur lang de nian di lob su la ma li khin hon ba dang dang yun li shi le bi jiu ji le hui ti dang rang chu na rang de xie bu de che ten sen ji da wa yang de gi to nun jia mang chin xia wei dang geng guo zhi le jin chung xie bu de ne che dang gen de dang de dan tu gu ya ri pil dang den song sa ri dun bin de ne til ji yong ri xia gi zong de li nan ji dan dun Samlu jongdir la khinomba tang tangshi tambur teni sanji tawa yang tangzigi. Tangshi jongdir te cikanga labjir sawa jinchung tang tangshi tambur teni sanji tawa manurwa tang manjirwa machulwa jila ganlan shagi. Mamang je langshukni tambur langwa tang amang la jangwi zewar teni sanji tawa tambun zigi. Chamzik kaga riri tang darkil shetang riri, timi jiji riri jiji, mamang jia nolu chomba tang, mamang jia dokir tang lan, mamang jia rindan tak shui taba ji shagi. Kagkir shui cila khinomba tang, ganjiba nginji ji sanji tawa yang dagba lagdir shagi. Tang zhongyang tang, shangchin tangi jichul goru gachin la dambur mgni, shawa zuwu gangda yo na, mangchin jian ganjiba dera yo bar shagi. Jinli ayun han kenge ngi tun jin bai bi lag bu ru de de ge xin le shim ji ge sa mu xia gi zhi ge chim jie cai ta nan mu shuang a dang zhe sheng ge ren deng li san ji ta wai yang de ba wen bi xia gi jinli ayun han keng deng di li kong jia ren ba su su deng san zi ge ji shu ge yong ni deng nan zhong xie bi xie bu gan che dan de gi lag de xie ba dang guo zhe li shi le bi cong man ne che de li ni zhi ge lan gan che ni lag de geng le xi ni 中央各单部不断次的业等第六个的十岁结果共同端出来没学霸等而让你正式的等而让你准备的你得可可学生正式的等立即心智也你准备可这下给阿达这个被刺激的人想前往前的各主角为人类用汉坑的当作一定促腾的人家外地你 这就是习近平跟年底跟总统感情的共同的接触等投中西巴等相亲等于人类用汉坑的从地的共同接触等投中西相亲往前的人类用汉坑的当作书者主任员把杨芬春的共振西张宏远等王静哲陈东长吉从德西丁苏里丹顿 디진더 덴적 도원지제 샤와 담진 나무셰바 등 덴적 년카 잡친 고세제 잡식근간처 탁직등 그러와 Nienki mungunbi jengen ergin hatsu jasir deng lagji samusheba. Shungu shuwe chibji shawa dantik lagpura jibasukji shabia langshir jibba deng.
0: Mangchen Xiaobi Ngil Tang Songzhi Le Danbu Xi De Zhe Zhe De Lobjong Xi Ni Guo Lin Ba Tang

0: 바르 그 나바나 조다 느지네 요노 땅 이토네 요노 모아여들 어쩌다다 우도 청가나 전진에 좀 연구 급바도 그 저게 연구 거나 녹화소나 특특미 신이 뭔거 특특미 신이 디 연구 누 왔다가 흉한 조금 신이 뭔거 디 연구 누 왔다가 디다근 오저 우도 오도를 칼라 먼저나 탐오 마인 바 마디 如果你来他没讲或者你呢什么有就是理由理由多了那个时候你玩了理由什么吧理由也什么就有的第一来呀出当门子哎呀有个出当门子哎呀有个你出门个哎呀你就接不过他这个刚人呢让你准备这个托你讲呢让个你准备才能
1: 你亲自当什么个你咱们这个就他那排外的亲自的什么还这个台湾的台阶金币公布投币人就他那出来第二个他你为出门这些不得托你就过来台湾的台阶金币公布投币是如何出来台湾的台阶金币公布投币是民主的 타와레 초마레 고가자 디테케 케나 이와도 오늘이야 아난조지 년란다 게조니가리 노토메치노라만 데버다니 오늘이야 고가데 게조르도 고노라 년란지 난조와도 고노니가리 메치크스 우네탄다나 오늘이 야 리조 땅가조 땅게조 스미오나 티리리라요 추메요즈고 고모 리조 추네 그손 특대장아
0: 다들 이까다 이그능이가나니 지자데 야마테나 지모 이케이고고모 안드멘다마비고고모 이그나 발마가 우마가 멘다데고케야 키니가르나 토모드 케 챵페르고케야 이케 이그능이가 티테케 우조 총마바가 이까다 드제레 이그나가 드제레 티츠나 시치중가 이와마케니르 치타 바타일리 드트가나 디냐타 이케타 카이나예 이그나라 카이나예 디제 타마이나 우도 담바 나 드르지케세이나 이케르그 토차 건르 완츠타 예위 송탄 완츠타 송 이케겐데지 오빠가 케와가 살치 타마 이그나 건데지 디 땅토르 초웨티 지르송네 디 우치랑 안저던 말아 나드 그 지르송네 제리 체르나 동어가 좀 야종 워종 꺼나 죽게 깨긴데지 팀노 이그나 건데지 팀노 누구 가고 건데 나서 나바 냥가 딱거 들까래 들까디나 이그나 건데지 초가 대란저 송데 대란저 송데 단저리 체르나 이그나 거란저고 이깨그란저고 제여송 티제제저나
1: ཅེ་ཅེ་ཅུང་མང་སོང་ནར་ཤོ་ཉུང་སོང་ནར་ཏ་ཅི་གི་གུ་ཏ་དི་གུ་ཏ་དི་ན་ཡེ་ཀ་ཏེ་ན་ཡེ་ནག་ཏ་མ་ཏེ་དི་གུ་ཁོ་ན་ཆུ་ཁ་ཁོ་ན་ཆུ་ན་ཏེ་གུ་ཁོ་ནུ་ཏི་ཁ་གུ་ཅི་ཆ་ལ་ཅོན་ཆུང་ཁ་ནག་ཆ་ལ་ཅོན་ཆུང་ཁ་ཁོ་ལ་ཅོན་ཆུང་ཁ་ཏ་ཡེ་ནག་ཆེ་ཅི་སོང་དེ་ཏ་ཏ་
0: 다리도는 우도 위쪽 이거라 아주티티 위쪽 이거라 티다코 우도 이거인데 존재나라 드라시 꾸누 이거 소시 트리 문다와드 아주 나네 축과 죽누 예예 송레 꾸누 테꾸구네 아 빠이 꾸누 빠이 드와타 빠이 꾸와 테꾸구네 송레 저도 땅 상천 상천잖아 다 소소가 식가 야지 창아 文바 아도 저다 속아 Liwunu tiri. Tan chua duji tan chua. Duji tan chua yoye po chukumari. Si shangtsen ta chiriya duji tan chua. Yamna ngak chuka tan jaywe duji tan chua. Shinlash guna mo ngak chuka tan jaywe duji tan chua. Shinlash guna. Ti chabu tita uzu zuu nga chuk zuu da jiri. Kan jaywe la tarwa tan tachi chibi kompo tobi jiju jiyu na re. Jiju jiyu. Tan chua ta rijen liwunu.
1: ཁང་ལེ་ཡོན་ནོ་ཏོ་དེ་ཅིག་ཁང་མ་རེ་ཨ་གུ་ཏེ་ཤོ་ན་ཅིག་ཅིག་རིཇེ་མ་རེ་ནོ་ཐམ་ཅིག་ན་ང་ག་ཆུ་ཀ་ག་ཁབ་སུ་ཁུ་ནུ་གཡོ་ཤེ་ཐམ་མ་ཆུ་ཀོ་སུ་ན་ཡོ་ཨ་ཆུ་ཀོ་སུ་ན་ཡོ་ཏ་ཏོ་ལི་ཅིག་ཁ་ཅིག་ཁུ་ནུ་ར་རེ་ཆུ་ཀོ་སུ་རེ་ཏོ་ཏེ་ཡོན་ནོ་ན་ཆོ་པ་གུ་ཏུ་དུ་ཀ་ཏེ་ཆུ་ཀོ་ས 마케나 교빠르 마케나 나양르 다트리 야 더 리조레 리조 파와네 청코나 초리우노 초체나 초리우노 리조나 초코 요셰우노 더 타마 리조 파와레 너조 초체들 치수세 아양 더스타 젠드 더 너조 초레 너조 나네 초코 너조레 더 타양심 더 타양리 드 구알레나 우초 알르 트네 구알레나 더 구노 카쿠구 흐타드노 카쿠구 아양드노 카쿠구나 아양 시와 알라와드가 토제다 켈쿠구가 케요 카메 카가 케테 쿠구가 흐타 시와 느 디가 메 디르 구노 테 쿠구가 더 시와 알르 츠크 쿠구가 츠크티 사오이나 dōngdē, sāwūm nāngdē, tītā kītā cīndrī tōng, sāwū shē tōng tōng nā dōngbā gā tōng nī lā khuā rā. Ngā dī mū yīn sōng nā khitā yā khuā rā, khikē yā sōng nā āñyān bā rā, āyāng gā nā gā āñyān bā rā, dō tā yāng sīn, dī sū sō rā gu dū ngīn zī nā dī cīn dā mū rā. Tōng tō tā ngā rā nā tō, tī mē tā kū dū njī nā chī chē pā, khitō pā, sō wān dē pā, dā lā sō khuā ngā zū chūk gā chē tā, ngā, tī mē tā kū, Chiji chukatan daya romu bakuno, odunguno, khchuvuno, da tsangma ngazu nang jukunar, ngazu nang. Romu ajiri datane chupam guno, da tsangma ngazu nang. Ngazu pewa alir, sayiru na tsore, khten shepar, odo khten shepi tsena gi namsan zvonar ya, kuga chazir na luji che gi tumba adi. ᱛᱮᱥᱮ ᱪᱮᱛᱟᱛᱚ ᱞᱩᱡᱤ ᱱᱟ ᱡᱚᱠᱚᱱ ᱛᱤᱡᱜᱱᱟ ᱠᱟ ᱞᱩᱡᱤ ᱪᱮᱫᱨᱮ ᱧᱤ ᱧᱮᱢᱵᱟ ᱯᱚᱣᱚ ᱡᱮᱞᱟ ᱥᱤᱣᱟ ᱪᱮᱛᱠᱱᱮᱨᱮ ᱛᱟᱱᱥᱟ ᱠᱷᱟᱹᱧᱭᱟᱹ ᱪᱮᱛᱫᱟ ᱫᱚᱠᱟ ᱛᱟᱛᱮ ᱟᱪᱟ ᱛᱮᱪᱤ ᱥᱚᱱᱟ ᱫᱚ ᱢᱤᱥᱤᱜᱩᱣᱚ ᱥᱮᱱᱟ ᱟᱱᱟᱱᱛᱚ ᱥᱟ ᱧᱤᱜᱟ ᱧᱮᱱᱡᱩ ᱥᱤᱫᱨᱮ ᱚᱡᱮ ᱟᱢᱟᱱ ᱡᱚᱱᱮ ᱣᱟᱨᱟ ᱥᱤᱫᱨᱮ ᱜᱩᱛᱫᱟ ᱟᱫᱮᱱᱚ ᱫᱚᱠᱨᱮ ᱛᱚᱵᱩᱫᱮ ᱧᱤᱡᱤ ᱢᱟᱨᱛᱟ ᱧᱤᱜᱟ ᱩᱫᱩ ᱧᱮᱱᱥᱮ ᱠᱤᱱᱫᱤ ᱱᱟᱱᱟ ᱪᱮᱫᱱᱟ ᱠᱷᱛᱮᱝ ᱞᱩᱡᱤ ᱜᱩᱱᱨᱮ ᱞᱩᱡᱤ ᱫᱚ ᱜᱩᱱᱨᱮ ᱛᱚᱱᱛᱚ ᱛᱟᱠᱛᱮᱱᱡᱮ ᱡᱮᱠᱮ ᱡᱤᱢᱵᱟᱫᱱ ᱛᱤᱛᱤ ᱠᱷᱮᱢᱟ ᱛᱟᱠᱛᱮᱱᱭᱟᱢᱟ ᱵᱩ ᱢᱚᱱ ᱡᱟᱢᱫᱟ ᱠᱷᱟᱨᱛᱚᱱᱟ ᱪᱮᱛᱮᱛᱮ ᱠᱩᱣᱟᱵ ᱛᱚᱱᱟ ᱛᱮᱱᱛᱤ ᱠᱷᱩ ᱛᱚᱱᱟ ᱟᱨᱫᱟ ᱫᱤᱱ ᱛᱚᱱᱟ ᱱᱟ ᱛᱚᱱᱛᱚ ᱛᱚ ᱯᱟᱨᱚ ᱠᱷᱥᱤᱡ ᱱᱚᱢᱤ ᱢᱩᱡᱟ ᱥᱟᱱᱮ ᱧᱟ ᱛᱨᱤᱡᱤ ᱥᱟᱜᱩᱠᱟ ᱭᱟ ᱛᱟ ᱥᱤᱢᱩᱥᱤ ᱩᱱᱩᱛᱤᱨᱟ ᱛᱚ ᱫᱚᱠᱚᱛᱚ ᱛᱷᱟᱢᱟ ᱱᱚᱜᱨᱩ ᱨᱟᱱᱜᱨᱩ ᱯᱷᱟᱣᱟᱨ ᱛᱟ ᱯᱷᱟᱣᱟᱨ ᱱᱟᱱᱮ ᱠᱟ ᱭᱚᱱᱫᱮ ᱩᱱᱨᱮ ᱱᱟ ᱭᱚᱱᱨᱟ 우도 흐이나 니와 니어도 말라 흔데 니와 니어도 국가 치티 흐쩌데 디샤케발라 그 니와티 이가지리 샤탄 고시 국가데 티시케트즈니 마 알라라 치키 오치 타그리디 타츠쿠야 치드르나 아그흐빠지크드가 고 모트드니 데 무마 그흐빠지크노 니와요네 타그리테 데 루지체 게톰바 흐텐제 제케톰바 흐치 파로노바 늦잖아 그때 셰피 디제스드 저선보 디제스드 고아다 아기 통고네라 야 근데 너조 파와거 그럼 예수 촌나 아 예수 촌나 대비 체라 대선 고슴 이제 희르 챵저 선슴 이제 희르 예수 파와 키우스 우트 희르 동어 따오가 우르냐나 데 직템비 희자 르그체 땡치즈 디냐 땡치나 치르고나라 르치 땡치즈나라 르 직텔린 디위 땡치 히 땡치 즈나쇼 그트 니 강즈나쇼 니가 메치 아 르치 땡치즈고노 친드탄 스마가 도나 투리가 공포 토피 에지시 다토니 요코노 타마 르치 땡치레 타타 땡치 침바 디나나 코란데 아상세 코노마르 쿠아데 제텔리 디비텐치나 코란데 아상세 코노마르 코라 딩게 착 잔투예 디 왜케 흐쮸문데 난 진짜 흐쮸오노마르 테도 코테 세데라 히테케라 아 코라데 샤수 셰쿠치타투 르치테케레 테 니가리 쿠아 착고네라 니가리 데네레 쿠아 랜수 토니 르글레히 소나 데네레 토조타 흐터파나 토라 키노 ཁྱི ཕྱ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 ཕྱི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amu wa tang tang na ti su wa ri ti nyua su wa ti ti ta ka su chen de nyam ba ge nyok ko na ra nga che ta nge khwi de ji ga chen na ju ya ta ka wa yi ne wa la he ku nu wa la ke ni ya tu ni sang ge zhe shang a ya zu ne ta ju ya ta ka zhen ne re che zhe ga zhen ne re na won de sone me ke kichi krmu chatat de ja to de sangeta muta ina ngane mo jina ngane mo chi chata ta ko luta ini me ke te ke tsang ga sha se wa na to luta tsu tsu ja wa zang ne de de ge la ma ru mu chi che ke ta da de t ma chu ra ni ra luta a la pa la de che ta de ta chu ja te kha ge che so ne shi ku ri le na che so ne Number 10 ta chi chu tsuqat ne tsuga tsuqne re de yanji zu yuk ne bre jo je hong yo gu wa ta ve ge ha ge san su yu ju ga cha she ne ma re u mu ge ma ge san su yu ga cha she ne ma re ho ma ge gi ge ge san su yu ga cha she ne ma re lu mu ge jo ge san su yu ga cha she ne ma re chi chung ge to to re 또 최충 것도 다다. 세수만아 랭가야 티스니 랭가야 세무수 고일에 늑티 냐르고 있고는 마다 초초감에 깨안 초티나 다로 나스긴다게 돼 알아서 또또 지금 만져내. 언제 우도 올라 때온 거 맞대가. 티 올라 맞대가. 티 우도 총아 마다 누 말. 슝고 올라 때다 때게 맥 세수 주티 그 최충아 다게 맥. 스티나 삼순제 꾸는데 최충아 따고는데. 최충 시와라 루의 최충. 리그 지죠. 연대지 지죠. 토쿠사게 지죠. 너무 희생의 군이 따져들어. 디나 산체모 캄토 옹모소와 디라테니 아담빈 루아 몽어 지선전들 아담바건 루아 몽어 지선종의 디발랑 고파드지 디발랑 고트네 더 아주 화 킨소나 넌도 피챤탄 카탄체세니
0: 차연자 대화란 건 이지데 먼저 비첸 그때가 탈제 세니 차연자 대화란 거지 뭐도 치조라는 거 여소나 때 대화라 거노가 아 루지라 때뜨 먹거지라 나고 구지 먼저 봐 아 회빈 조즈나 아돈베 차드가스네 방카 차드가제네 대쪽 차드가스고네 다네 디리야 대주 하고 군이다 대오나타나타 아디와라 코트누 고츠타테리야 테 코리아 송초라라 한거하가 코리아 송초라라 따티카 한거고모 야 던저다 아고스민제 레라 아간저와 대주 하게 디베리아 아고스민제 레라 아간저와 저와 소아르키 남저 소아르키 남저 로즈가 공전리 소아르키 남자글라 니크 찬이트야 소아르키 남자글라 네땅 네지 즈땅 네사와땅 세디 시민중와 너무 쇼크야 네땅 네지 즈땅 네사와땅 네세니 시민중와 저리지 디위 치르화티 소아르키 찬이트 치르화 아, 네땅 네지 즈땅 네사와도 사는 게 살아졌었대. 네세니 와살아졌었대. 네세니 시민중위 민중아 저리지 디위 치르화티 소아르키 찬이트 제송 아 소아르카는 드무크냐타 소아르카디 아디타나 신전제르화리 신전제르화가냐 소아르카드 데 네땅시 네치웅이 존을 아 네치웅이 존을 네치지시 네티숑이 시땅 능가 지땅 현강의 띵인증군을 네세시 네치와랑인증군을 세시 네치니 특송니 신체티 민종의 합자라 동군을 합자 동군을 오도 나빠도 많거나 소리에 대드네 시라용구자도 만박의 땅신체 지금 마이고 이거 마이 처마 통아 도아 마타 저기 뒤도 고때 내 문종에 하샤라 그랬다 다 인제나 털 문종에 하샤 강도요 바티 뜨가 디와라 수와르카디 아소 그 수와르카나 난토난도 모두 그 내진 우히구 던초 내티 지위 털히구 던초 내 티 강니 송도 지타 쳇히구 어제던 시히와 니와르 네티 자주가 태스마 모레 지니 터신체 네티 민종 민종주가 하자도 바 저와 모레 너무 소지가 군이다 송군노냐 최상의 과드제 염나 소아리 과드제 치연랑도 초래시 비나 소아리 과드는데도 건데 자셋 아 치연랑도 초래시 비나 소아리 과드 소아르케 존라 자존타 아메 질은 번척 선바드나도 그때 와라 만저드 소셰 번바드나도 그때라 와라 마저드 두타 지디가 속나나야 아 아메 그 화유크 망가 회주즈나 지크나나 다 개개나나 까토조 모나냐마 오노 메퍼고토조 어 칸나마나 칸자 그신체조 저마가 화홍고가 어쨌든 홍고티 대개지만 라테나 대개조면조테 난그제드 테카 기와도네 드지도네 티고니 타티리나 타카 한토네 던저 치상조 월라 제오네 끝치루고나 알르지 조라 야와드는데 월라 제통토 호코과우와 맨셰 양르 제빠드는데 월라 제통토 맨셰 다위 제우드는데 제다 demo amazon chatu wala jiri jokka ti tanga kanchen ba rang gen de no ye thoyun de gumbu gen de no amenje jizi de de tin de wa de shela amala kiwi kiwi gung mu ga song no khaina de se san ji jan chu ge bin zhi ya gumbu man ge han te de zhuo xiang shi ge tiwa ni zhi jizi cha le ju jil de chama wu du wu zhi de no amenjon a dun bi 치모도 거나 회나 라랑가 회인도 건건 나 이그노 단지 간디 있잖아 심자할 거 거남정 고와데 소아르케 만존 심자할 거지 거데 라랑고 회도 건 크모나 지데 뜻다는 괜찮지 그러면 공 아직노래
1: 다른 나리 그 맨션 후카가 맨션을 같이 능한 디우지 말은 놓고 쓰는 종위 젤라 쓰던 나 이유는 쓰던 능가 지티 수소를 디

0: Yigna, zina uchi dharikhi tanchi la, sanchi wa ta tanchi ni yona zina tiri. Ti nili kare zi shiwa xa, tanchi ni khe yung da yin di. Ti nili nani sanchi wa ya tanchi ni khwa nili nani xe ju kanyi zina, tanchi ni khwa da yin zi, tanchi. Shi tanchi xiwe, tanchi kanga kukuna zina, man chana zi chan, chan ma la kukuna. 오도 가까이 계셔나 그때 이제 이슈로 그 어떻게 됐고 그네 킬라 니르 사뜩 좋았던 들고가 너 리와 야는 거 살라 리와 많은 거 살라 야너 많은 이거 이렇게 챗뱅제 새끼 살라 그때 되죠 어떻게 저 챗포 어두 손전에나 아 야마나 다스적 손전에나 야마나 상틀이 지니나 야마나 돈베스기 지니나 티 리와 니크 사타 치치 산 이거 이렇게 참제 셰크 딱자 너 셰크 딱도 그노 뜨모도 갖고 그거가 아 뜨모도 갖고 어 아다트 후가 딱라 아다 셴바가 딱라 아다 와마가 딱라 키테 그거가 야 테나 뜨친 니카가 존데 셴나 존 컹거 토니 셰지 뜨나 츠나 오도 뜨긴지 그 존데 멍가 마누 메테케 존가 나는 제츠라가 메치니 멍가 ᱡᱮᱛᱥ ᱢᱮᱪᱤᱱᱩ ᱢᱟᱱᱚ ᱠᱷᱩᱭᱵᱤ ᱡᱤᱜᱱᱟ ᱪᱷᱢᱚᱫᱨᱱᱟ ᱟᱨᱟ ᱭᱟᱛᱜ ᱭᱟᱱᱫᱨᱟ ᱭᱩᱠ ᱩᱛᱩ ᱛᱟᱝᱟ ᱥᱟᱛᱠᱮᱱᱟ ᱨᱟ ᱭᱟᱛᱜ ᱭᱩᱪ ᱢᱟᱨᱯᱟ ᱱᱟ ᱭᱟᱛᱜ ᱭᱟ ᱭᱩᱠ ᱛᱤ ᱞᱟᱜᱡᱮᱜ ᱭᱤᱜᱨ ᱛᱢᱟᱨᱛᱚ ᱩᱪ ᱩ ᱠᱟ ᱠᱷᱟᱣᱟ ᱪᱮᱱᱡ ᱭᱤᱠᱤ ᱭᱮ ᱛᱟᱨᱩᱠ ᱛᱟᱨᱩᱱ ᱪᱷᱫᱩᱠ ᱣᱟ ᱠᱟᱞᱟ ᱛᱜᱞᱟ ᱩᱠ ᱢᱟᱱᱫᱟᱨᱟ ᱛᱜᱱᱡᱟ ᱩᱠ ᱛᱤ ᱱᱩᱜᱩ ᱛᱟᱜᱱᱡᱤᱠ ᱡᱚᱱᱫ ᱜᱩᱱᱚᱱᱫ ᱥᱮᱪᱮ ᱛᱟᱛᱚ ᱟᱨᱟᱝᱞᱤ ᱪᱤᱠᱤ ᱛᱷᱚᱱᱮ ᱢᱟᱨᱮ ᱟᱨᱟᱝᱞᱤ ᱛᱷᱟᱛᱮ ᱯᱟᱣᱠᱟ
1: ᱥᱤᱫᱮᱱ ᱪᱤ ᱥᱟᱝᱠᱷᱩᱱ ᱡᱚᱜ ᱵᱩᱱᱟᱢ ᱵᱟ ᱛᱷᱟᱝᱫᱤ ᱪᱮᱪᱮ ᱞᱮᱱᱪᱮᱱ ᱥᱴᱚᱝ ᱪᱷᱢ ᱫᱮᱱᱤ ᱡᱚᱜ ᱞᱮᱪᱮᱱ ᱫᱤ ᱡᱚᱢ ᱡᱤᱜ ᱵᱟ ᱵᱟᱱᱫᱤ ᱪᱩᱛᱷᱟᱝ ᱡᱚᱢ ᱡᱤᱜ ᱜᱟᱱ ᱠᱷᱟᱨᱵᱟ ᱪᱮᱨᱟᱝ ᱡᱟᱠᱷᱤ ᱥᱴᱟᱠᱞ ᱵᱟ ᱥᱤᱜᱞᱩ ᱪᱮᱪᱮ ᱥᱴᱟᱠᱞ ᱵᱟ ᱟᱜᱷᱟᱱ ᱪᱤᱜ ᱪᱮᱨᱟᱝ ᱜᱤᱱ ᱪᱮᱪᱮ ᱱᱮᱢᱵᱟᱨ ᱠᱣᱟᱴᱤᱱ ᱪᱤ ᱛᱟᱫᱮᱢᱚ

이 한자스 담비 롱튼당 자진함과 상칸 혼안진 저지람 칸나 요비 칸나나 바가 조딜가 다타나 바치 산진어 준반다는 총경 중년 튼강 워크라 롱튼등 총경 상친름드니 도착 처리 칸이 신냠드기 좀 녹어 내줄람 튼시비 디 수치른 거 타동린 생인 대릉된 천다 담선마가 지지가니는 단도는 시지인

대전에 맡은 게 난 시근 루인지나 토도르랑 좀 텐데 좀 름르니 토르 친근 름르니 토바 와만 그런 범인 되는 건 언제인지나 아 다니엘 총노가 제용 그 환천 장진 그 름르던 진 거시가 예십시에 빠지 너무 세단 가시오 되비 되는 건 언제인데 당제와 되는 아 저글인 천당 제위 되어라도 좋나 그 어떻게 된 지르스 니르가스다 나가 땅 어떻게 된 지르스 니르가스든 뜨거스가 마 카프링 오르가스시 레디나 토마랑 아친 냠치다 데랑 하도 남시 뜨시 컹거 가용노가 데랑 가 사쳐서 수가 남신이 산데 이제는 저기 주일

조금만 대단한 대지람 등은 인사는 염불 갑사시야. 참다 니가 진양 찍다 대런 거 사자서 쏘고 남근이 천대 지동 지길 대런 이제 그런 미녀람 즉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클람 등디 당가 지레 동치 잡자라 된치 땅 말레 집자근 참 등지나 쓰는 니하라 편선 조소 가족들에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레데 크근인다 같가라다 저거 칼라나 바그냠 조시 주가치 대만 이제 그런 미녀람 즉박 당가 쓰는 니 동코 동굴 니르 멍고 와르클람 튼디 땅가 주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아스미 주리 동치 잡자랑 앞친 앞시 근참 주리 동치 잡자라 그치 거르 근참 주리 동치 잡자라 자치 자트 근참 주리 동치 급자 근참 더나양 다탈람 시수 시고 노신 그 칼바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예시 디케라 집바케기 신기 제크루미니름 즈박 당거그머니 잡자고 와르클람 튼디 당거지리 동치 급자라 응아탕물 잡자니 지리 동치 급자라 딩건참 나나양 따다 람다 시소시고 같거 칼라는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루미니름 즈박 당거 잡자니 차카고 와르클람 참마 된지그레 카루시 주고 제크루미니름 즈가 즈바가 당가 차칸이 나고로 무고 와르클람 참아야 된지그레 카르시 축고 제크루미니름 트트 찌찌가 당가 사랑니다 통거 와르클람 참아야 된지그레 카르시 축고

Rechung

0: 일라니 롱코트카 람고 타카나 저고노고 롱코트카 제이 람고 타카나 람시코노고 니라니 살리 데이뇨토인가 젠싱카리 제니타 거기 특신나도 이리 차토 아 다시 몬더가 치끄나나 청직근 비쳤다도 고다 아 다 호신 자가나나 아 다쳐세지나 그게 다가 호케 자르 셴가라 츠고 뎅게야나 다이다 고다 아주 같은 거 나간 소나 청급선이
1: 청급선이
0: 올레 올레 데이나 다쳐세지나 아 더니 먹긴 드스틀라 소과 안 드스틀라 소과 이누 젤리다디 히토쇼노에 나쳐세지나 아 다 먹게 고모테 청통니 아다 남랑 카사타 요온조 지제 벙커 코리 미쳤었지나 요구노 카토가 달람 챙거서 뜨그노 거지 인가 그냥 송송이야
1: 아지
0: 다 닐리체 송 남고 타카나 오노는 코트가 동다 니타나 람샤코노 금녀살 안다 모이토노 젬센타 모스케타 아주 조헨 디노니 히고노 다 젬브르샤코노 아주 체가 샨지 아 땅아 마스톡피엠 쳤었지나 렌친데신 근거 아저우가 아 다 잠바가 니 똑바이나 죽고 죽은다고 말나이나 죽고 아 그만 그게 나라 진벌을 세코노 청통이 막 걸거면이 세코는 더 건다 자세지나 니노니 교회도 더 건디노니 기도다다시
1: 아지야
0: 올레 올레 단다통다 타우가 또 너무 오신 거다 에요 자세지나 더 타우가 감소인지나 야 저게 지게 아 그게 샬리 송나 지게 쳇속던가 아 저게 특근한 루요던게 요즘 쇼니라야 말한디 담무이니니 쳇세드나 심트 당미마 비자가니 쳄치나양 당자가스게 제이 데이니 쳇세드나 방코요코스코준다 추추코엔다 타콘디노니 히주리
1: 아리야
0: 다니 쵸크스탄바리 다 쵸크스탄바운 다 타브그람 촌지나 아추가 다다가 낭소 아 다낭소 소고 아추가 자는 거 소고 아 안다니 쇼나가 다 쳇세드나 양 담데 착고스게리 아 착고는 찌촌더니 아 남군고티츠제 Nyerlim tangni jik cher songni ta lam gam thakha na jik tangni chek chu go nu go chek chu chi go lang ko tomo go kha na chi bo ni nang na mye chi go nu chang ma sha ta ko ko
1: ji
0: o le da do ta ta gi tho ni da do de tok shim tang ye ngo da le ni cha se ti na ta nga ma da cha se ji nan da do gon bi ju jen de chi xiong ni na Chakbunda chadga shiongdangmina tiyaga yeshibdangi sashchulibdi tato Chigini namkung yinsaka chasayajina kargitaga mjordan mankurtaga Alugma sagas Alugma sasuta chigiri Dorchimshong chigirna chigiri Aniga tangani kaluwa tangchachu mangsonsu yaskok Samga tangani na taga achugu lamgam thakana datangani Taga chakchugu nugu lishkali gu nugu mankurta tabudan tonjinayang ngabjiga ta khirgi ta go denje ko ta ju
1: sisam ta zo
0: ole khirgi khwen jo jina ji ta go shangwa chek ko shangwa la so kan da mon jo ji o ka
1: ari ya
0: ole da mon jo ji jang ko ta ga ha che ni che se dina khirgi khwen jo jina mi lam la so kan di la kha ni ta mo yi go da na ni par ta mal ja ra ngap che ga tham ni wali mara khirgi ta go achu go buzga lakana ul dong ko es chi yo ta mon dong re go ta chu chu khiga
1: ah sarsam gnyen da gta gdaramo
0: ओले ओले ओले तमो

0: 자성스리
1: Chambu

0: 하리 인자성스리 상글랜지 아니야모드 근저크데 떵다나 다른 거 단시 근눈 당이스 글마 단시는 유이
1: 왜
2: 왜지
1: 어 이히 진능 초데모이나
2: 아 데모 데모게
1: 아 토문이나 치 다른 총은 정도 연칭커 워케 롱팅 강종 샤나린스나 특다 잡줄이 녹아든 치스
2: 어 야게 나가디 치
0: 아리 이히 진능 다 챤라 총나 샤와 주이나 초드 적름 데린카 민쿠르 사츠근데 떵나 제와 요너그 다 적름지어 된적등 식수그 리간 돈에 나리가 욕 아 된다나 다 데린가 린츤데 지니 체진이나 체등 초 적름 와치 담지즈가 통어즈 참망 우쪽에나 참머리
2: 땅아 레칸데렐 달로 지도 달로 지로테르레
1: 네네네네네 초 바이카네리
2: 바이어 베조 찬도
1: 네네네네네 토타칸이 탈시니
2: 아 로다 데 쿠호트 어 레리로다 치모드 등아로라이나 타타 아 친센치 로다 치모시
1: 네네네네 체종데라
2: 제제
1: 아 토타는 게 체리난도 시스기
2: 아 로다노 존다이 파제도 당하루 정확히 소도 등하루 지서 바이저 정확히 쇼크 로조도 치안다들이 아 나조 바이다 화제도 다 르몽보리 등다 동체노 조 화제도 등다 다체 다 쳇다도 등나 다 론두 까모타모리 나 나로 로다 소폴도 되 등나 나서 파인의 로잘 바드는 로그가지 던드는 잔코 지자로 그래. 근데 이 지는 아로라 조치한데 용된데 내가 그 조찬도네 근데 스트라이킹치 팀보 내 천들은 로진. 진짜 천들은 로진 천들네 근데 소보쇼라 더 민콘데 좀 빠져먹은 거야.
1: 네.
2: 나서 파이다에 가서 더 다운로드 민콘데 저런데요 말이.
1: 네.
2: 저런데면 등아서 외동아 저로바 당아저 로다스 파마도 도포 번치다나는 실은 로뉴 로뉴 말이.
1: 네.
2: 또 치아다에 가서 그 당아서 스트레칭 치도 베주니 바르다 다 저런데 레스엘레 그때 레드르 등아롱 선지다 정원디 인다이 화지도 등 자카이나다 마리나다 공공페이나 대야제제 쇼다 쿠첸보 견도신도
1: 네네네
2: 그때 된로들 등아롱 선지다 바로가 파만다 저 등 파만다 등아 선지

0: 제가 다 전란된다지 레카레 화티도 다 야제제 로사도 도몽 거제지 내가서 파마니다이나 로파리 있네 이게 종류를마 있네 코크스 코닉스 코닉스 제가 다 추루가 저 리나 코닉스 자쇼도 로라 조지드면 때 코닉은 히치 힐레 마스르지나라
1: 네네네
0: 내가 소폴 다 로데체 문데인도 들라 ndundundayakotsi jalwa kashokala, tanda lojong, tanda tendendayin. Tanda nga nidong yekhe zayilu, tanda nga ta tsobyo jalwa chi, tanda lala judayun zin, tsonghiya la judayun li.
1: Ngadi.
0: Tanda juday, nidong yekhe zayilu, jada jaba chayin, tanda nga di julente, tanda julente li, tanda nga se dhalin ha chadang chewa, ta chaytay sara.
1: Ngadi, di, di.
0: ᱛᱟᱱᱟᱞᱟᱝᱟ ᱞᱚᱡᱚ ᱥᱤᱝᱚ ᱥᱚ ᱞᱚᱡᱚ ᱥᱤᱝᱚ ᱫᱤᱞᱟ ᱛᱟᱱᱛᱟ ᱛᱟᱱᱟ ᱛᱚᱵᱚ ᱠᱚᱱᱟ ᱯᱟᱭᱮ ᱵᱮᱥ ᱥᱟᱪᱟᱨᱤ ᱛᱟᱱᱛᱟ ᱵᱮᱥ ᱥᱟᱪᱟ ᱛᱚᱵᱚ ᱛᱟ ᱥᱚᱱᱤᱭᱟ ᱞᱚᱱ ᱫᱤ ᱛᱟᱱᱟ ᱨᱚᱠᱟ ᱥᱚᱱᱤᱭᱟ ᱥᱚᱠᱟ ᱠᱮ ᱪᱟ ᱤᱱᱟᱱᱫᱟ ᱛᱟ ᱥᱟᱡᱮ ᱤᱱᱟᱱᱫᱟ ᱛᱟ ᱨᱩᱞᱩ ᱛᱚ ᱠᱮᱞᱩ ᱫᱟᱭᱱᱟ ᱛᱟ ᱠᱚᱱᱮ ᱛᱟᱱᱟ ᱥᱯᱟᱭ ᱫᱚ ᱢᱟᱱᱫᱟ ᱫᱚ ᱜᱚ
1: ᱢᱟᱨᱤ
0: ᱛᱟᱱᱛᱟ ᱛᱤᱠᱷᱟ ᱞᱟ ᱛᱟᱱᱟ ᱨᱚᱱ ᱛᱟ ᱪᱚ ᱠᱟᱞᱮᱱᱫᱟ ᱫᱚ ᱛᱟᱱᱛᱟ ᱥᱟᱡᱮ ᱛᱮ ᱤᱱᱟᱱᱫᱟ ᱛᱟ ᱯᱟᱭ ᱱᱮ ᱛᱚᱡ ᱫᱮ ᱨᱚᱢᱵᱚ ᱪᱟ ᱛᱟᱱᱛᱟ ᱛᱮᱱᱮ ᱨᱟᱨᱤ ᱛᱟᱱᱛᱟ ᱛᱮᱱᱮ ᱨᱟᱭ ᱫᱚ ᱱᱟᱜ ᱠᱟ ᱛᱟ ᱪᱷᱟᱫᱟ ᱛᱟ ᱪᱷᱟᱫᱟ ᱪᱮᱣᱟ ᱛᱟᱞᱟᱱᱟ ᱞᱚᱡᱚ ᱡᱟ

0: 성티 용리여 그땀 쓰러랑까
1: 냥크남바 당디 땀쓰러랑까시 비 잔비낭데 딘출디 뜨버땅 시집수제 시진핑거 조미

0: rmanzhar zaksim jim jung kong na cae suk gim jung kong dang tang duk gim jung kong avdi shil jim jung kong yin la nga zu tamung ga paag si yin bi nga zi nyam da hsang sim jung kong song ju dang zih zhin jil
1: dan beijing ji di su lu ji ni yin
2: 코르민 워클 알롱 팅게 디 토흐사르인겔
3: 냥크나바 제초 데모이나 데랑나 저스티가다 드베티 조브길 땅 야스티가 당아베 치브제 워스티가 당아베 치브제인라 자 파르워리 슈니 땅디 디 토흐사르인겔 렌찬라 냠버가 갑스시

年轻的中共中央各级技术界、亚克级主席中央、美国主席习近平和海南的吉林藤军接下来了不的这批特朗普总统开启了哪地海南的吉林藤军是被龙武森接了。我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普特朗
부엉인 푸젠당 닌샤와르근 텐주르스고 파이그 냠뇽 쇼그듬 땅 고추시데 텐주르 켄수는 할린 티츠다 동아 땅 텐주르 시에땅 제럭서 동아 텐주르 차쿵 야제바지 샤기 흥 카르납지가 돈리 사브리 땅 머난도 럭슬을 호브중 스타와지리 조츠럭 샤지른 짐바지라 근데 땅니 니펜냠니들 태몽 페이지에 용을 세기 Rambas Hosei Tunga Tung Sejunga Jinnam Jenga Rukchurin Gantra Tunchil Nandan Chilgi Badang Zinchun Rangjinga Wulluwa Wengirja Nitsil Manjungwe Canta Tansung Shide Zhongsib Shugung Darbilla Gendil Dandiga Tunga Tung Sakung Pejigan Tunjura Rangjin Jinchil Meibar Chere Tungni Amangyong Tunmung Shiginjir Yungwara Gongtub Danbu Bogi Ba Nanjida

陈村长那个当日不讲个亚克夫全用的这种当中华门这个拉不清家的用的全用的跟着东亚南个那等拉个了尤亚克夫全用的当历史把前开挖几个单独的习近平个当这个公巴的马克思上那个当这个大运配给罗基当中国共产党个当这个罗基了蓝色的多种大运都用的罗基建国这个啥啥乱的浪的习近平个当这个公平则不动了我中国共产党个牛的三路几个当罗萨丹部腾俊建个觉得他们整个都会全部接了的呢 디럽사르비 당근 직진가 조정 라포치 사르버 건들 당스부 동의인라 야크 토브든 직진당 머럭 자르트르케 라프친 샤적 미르케 화윤 페이지 야르튼지라 조메케 토크 사르나요 오통 바르비 로르지가 람브 롱우 야라 응아지베랑 당가 종릭 사르툴 샤제데 라프친가 라글은 초라 진체메퍼르 펀슴 제초 당 페이지에 당와당 시진핑가 당지 공바데 시진핑가 디럽사르비 종기 캐치지 전소랑르케 공비 집차 캐친 시겐비 차니 마르케사랑르케 당지가 다와데 종구 젠당 디럽 젠당지르버 남바 사라토 바당 시진핑가 디럽사르비 종기 캐치가 전소랑르케 공비 당지게 리어 접니 디럽사르비 당근 직진라 흥눈칠 사비 젠진사 돈초시오

0: 다다그베치집든니나샹친당의 수제 샹친나망친의 옛내용을 한큰그 주름 우쇼준당 샹친당의 수제존바 신당로동촌가 샹친 차든 군동부니 샹친 용구 기집 군동부가 진속탕 선반소지 촌읍클 찬듬체위 사이모노크드송니 노트망초란 참제시바등 일릉이서 노트바니슬당 년구 오르구줄 노트망초제 딩글 속가샤워르 다시비시바마슬 일릉이 총대디대 제주 수제 시진핑가 노인구 노슬
1: 기초국가 지실가 친호종당 락터 당습제바당 찬릭당 텀비 잔지가 당 판티 아름든 용어시니 니크요기 용국 기초제 샤와나 쪽 락버르드바당 용케제 진단 토인 길소와 니르머르 할수시 깁시 난지당

Adat

다들

야 년이비 죽고 총총소 지난 바 대모이나 다다치 저거 산지 능진 반던이나 총무 우르크 롱친거 운동이 감슴거나 총시 죽소치도 고득시비 디스도 카르마 앞지런거 나 총시비가 측거 타동렘친 안이나 죽고 총총치 리특거 죽고 부자지민이야 나 죽고 총총총마거영 공승거와 르근데 당뜨니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 총시비가 림친한 연주 나 총시비가 림친 그 찬총을 이리게 나가시기 용어리 와인 리드나 조금 총총 청마그 십등 용고 십등 용자 대령형 보좌 임그 나총시비가 슬림 생겼는가 조금 총총 지어 로카 등 참니 허리스를 망하지 제때고 리시요 리드나 지 나가슴가 원마일라 나총시비가 찍은 롤이 따라 조금 총총 청마 럭실럭 사르와즈 냠출이나 참으리 나 두고 총총 청마 선능 마시 하나와 돌아뉴고 리 드나치 럭실럭 사르완데 냠출 마시비야 원데 림츠 원마게 토니 냠출이 누구 럭신데치 영치르 잔즈그소 아치 실코리 갸르종즈게고 리 긍르지 땅나 흐뜨그뜨 담비 욘든남 흐치우 담비 럭브르주 말라야이 잔든츠 갈롱기 슈그즈르 지버셸 테세가 리 드나 롱우나 요노그 뜨고 총총 멍즈그 포자르짐 등 산데 차르식던 요지르 리 드나치 슈닝이나 영 포자르짐그 사샤럭식럭실 멍아게 토니 야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뜨고 총총 창마가 로카 등 참니 럭실럭 사르와즈 쳇데고 리시요 리 드나 포자르짐 그친 돈 주이고 유엔드나 단나 기우근 마디 파르영 랑닐

저든 미도 영랑영 온와 진짜 초진 거를 뜻이기야. 리 단다 롭잔 요건 오게 듣고 청청 망아즈 그 사차 럭식 그 토크 단 더스타비 럭실 몽우즈 파치로도 좀 요치른 도크 영로 좀 메노 그 듣고 청청 청마그 보자짐 등 산더 다른 차식 돈주 있고 윤드나 단나 지우근 마디 바량 아랑닐데 저든 미도 영랑영 온와 진짜 초진 거를 뜻이기야. 리 데른 거 러실 덴이나 영 조금 총총 청마가 나르집 거 롱아 마르케라 님비 워카젤리 잠비 노라냐 용아 리와인 드나 포자르김 거 디진트 카 오라 라파 타라이 다팅이 더스타비 러실 망아즈 그 셰케 요너 단 덴이나 영 아치 히샤즈 그 찾다 종이 아치 히샤 망아즈 히나 다시 그 사그리 능기스 아른 거 파미 영미 우즈가 노가 키비 셰듬들까 yakuzgab jangju da ta shiga gachin nanga tuanchin nar. Rietan di chona nga tsu mazg chigi jago ga, kilin ga ewa chigin jago ga, alangtur ga nita chigi hitan yo ka, dala suqwa mangazg shek yo ka. Di hanchin ingi na yang chuku chung chung si chona, shiga kabdi, jibdi, ganahtam shen na ngani, kutamshili ina nganu ga chuku chung chung kangmangzg yang, lakshil damu mangazg jangtang na, kiorang ni ka stamshi shepi kapsa yang, nanga incim ga guni lakshiti chang na, ta stamti xiga sunim dani ngxi yoni tamuzgrela ning gisi tarang ga stamjil yangna rang ga disambi wa chang mangaz nikse ko ko nu chuchu a chuku chung chung mangaz ga cha sun jina yang lakshi ta stam hui mangaz hi ju ta si ga chin ri ri ta na ko uchila nan dang ga chat ta rong thang ching don ju yi yun din da na ji wu kin ma di par yang rang nin de zer din mi tu jing rang yang wa chen che chu jin ko ri ta si gi ya ri tana shunin jina po uchar jim ge tisa tam zin ila thangdi na chung si pi gatsi lim tsing gana nga dan jina chan chung riri gana gwa diyo no ge rikisila riri zin ngoch tsigar gdi zi gil.

아단지나 삼지가 삼지근지나 가이터사와 릉이다등이 터싱고노고 듣고 총총 참마먹이다등이 다 지카미 냥극세고노데 제타고득시니 아리 드나치 디츠 담진이라 텅디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동우 조기 딩저근 아시가 대릉 제타고득이노고 실은 냐몬데니가 지지년 유일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공인지나 치 나총지마 디치 영즘거 자린누가 그녀마시고노 실런디 년땅들 리 랑노 시기 있고 랑가 설만디비 간가 남말아지비 실라 녀문데 두고 총총 마즈그 녀니마슬 쇼니 고즈급 정요치르도 리 드나 포우자르기마레 리와즈 요노 딥진데가 소 나총시비가 슬림천데 년큰거 두고 총총 청마그 두모 총총 다디실랑즘낭징거 파마등 길긴 탐찰할 체크나 양축 리 드나치 슈니진아 데랑 체트 고디오 노가 조코 총총 쇼파 찌글랑 노가 실라 셈쿵금 보바시고 논디냐나 등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 찌글랑 시주엘

0: 야뇽이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즈거 산지능진반 덴기나 나총시비가 치그 찬총은이와 티바가스길리 리 다나치 티바가스티크스 칼럼니 아나스템 강강스가니엔 당즈 두고 총총상마근 당즈교라 리 체나스템 망아스가니엔 당즈가 아 올라른거 나스템 레치잉거진 디한신인기나 영 잠은 칼럽 그 시둥라 리둥 적진 망아즈가 영 년땅 드나 저고 총총 청마가 영 나스트마 년땅나 제년 마르고 드나 나스트음 그 초나 지어 르리와파 시고노데 치치니에 뇽즈 리 드나 같이 디진터 나스트 망아 망아즈가 년땅이 하제나 마프실라 링게 중더마이나 망아즈가 젠조그리 디타나타 티어 레리와므노라 아나마나글록스노르고 티쳔그 쭈꾸총총청마그 하나스템 히누트스마 랭그니엔 코로나오노그 쭈꾸총총아 젠바시쭈 티기 셴노그 고름라카니 다초랑그 카치 집디 하르과지슬 능기스 스탐지티 코알렌주딘 시그 판토코리 리 다나테랑지나치 쭈꾸총총 세랑 강식 셴노그 시중 하랑우라 스타크 스탐질 세고노디 시니엔주일 저고총총청마게영 년비쇼르데 이고즈급 정주 능기스 라웅등 스득스 담진데 치기숑즈 담지근 고은지가 왔음데 이고즈게 질롱이다땡이 니나나 나치 히고노가 가닐그랄 합샤 쳐즈기 조크요크 디시와 삼지기 요과즈 통고 리 드나나치 니마치가 디른거 나스듬디 영나 시종디 진행 주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ᱱᱟᱢᱥᱱᱤᱥ ᱨᱚᱝᱜᱟ ᱞᱮᱥᱢᱱᱤᱥ ᱛᱚᱠᱚ ᱛᱨᱚᱫᱟᱝ ᱤᱜᱱᱤᱜᱨᱟ ᱪᱷᱚᱣᱟᱛᱚᱱᱥ ᱭᱟᱨᱥᱱᱤᱥ ᱟᱹᱱᱤᱯᱪᱤ ᱫᱤᱱ ᱛᱟᱦᱟᱸ ᱫᱤᱱᱜᱮ ᱥᱚᱱ ᱠᱟᱱᱟ ᱠᱟᱨᱟᱵᱡᱩᱱ ᱟ ᱫᱟᱞᱟ ᱞᱟ ᱪᱤᱡᱤᱠ ᱥᱮᱢᱠ ᱛᱟᱝ ᱤᱜᱱᱤᱜ ᱨᱟᱭᱥᱟᱨ ᱪᱷᱚᱣᱟᱛᱚᱱᱥ ᱭᱟᱨᱥᱱᱤᱥ ᱨᱚᱝᱜᱚ ᱱᱤ ᱨᱟᱭᱥᱟ ᱛᱟᱫᱤᱱ ᱠᱟᱱᱟ ᱡᱩᱱ ᱟ ᱫᱟᱞᱟ ᱞᱟ ᱪᱤᱡᱤᱠᱟᱠ ᱛᱟᱢᱠᱚᱛᱚᱢᱚᱥᱢ ᱱᱩ ᱪᱷᱟᱥᱨᱮᱵᱡᱤᱱ ᱛᱚᱦᱱᱟᱱᱤ ᱠᱟᱦᱚᱭᱫᱤᱱ ᱥᱩᱜᱩ ᱪᱮᱥᱴᱤᱨᱟᱱ ᱡᱚᱣᱟᱵᱡᱤᱱ ᱥᱤᱱᱥᱟᱱᱤ ᱛᱟᱛᱮ ᱠᱚᱴᱚᱠ ᱛᱟᱪᱮᱱ ᱨᱩᱝᱟ ᱱᱤᱜᱮ ᱢᱮ ᱪᱩᱝᱟ ᱥᱟᱵᱫᱤ ᱥᱟᱭᱫᱤ ᱥᱟᱱᱤ ᱥᱟᱨᱡᱩᱜ ᱫᱚᱨᱡᱩᱜ ᱥᱤᱭᱟᱪᱮᱞ ᱱᱤᱛᱚᱜ ᱥᱟᱛᱚᱜ ᱥᱟᱱᱤ ᱛᱟᱢ ᱥᱤᱭᱟᱪᱮᱞ ᱭᱟᱵᱡᱤᱱ ᱛᱟᱱᱤ ᱨᱩᱝᱜᱚ ᱥᱟᱵᱫᱤ ᱥᱟᱱᱤ ᱛᱟᱢᱤ ᱪᱷᱟᱞᱤ ᱥᱟᱛᱚᱜ ᱥᱟᱱᱤ ᱥᱟᱨᱡᱩᱜ ᱫᱚᱨᱡᱩᱜ ᱤᱪᱮᱱ ᱛᱟᱱᱤ ᱨᱮ ᱠᱟᱡᱟ ᱛᱚᱱᱤᱥ ᱦᱚᱨ ᱠᱟᱱᱛᱟᱱᱤ ᱛᱚ ᱥᱩᱱᱫᱟᱞᱤ ᱱᱤᱭᱟᱹ ᱠᱟᱜ ᱥᱩᱱ ᱥᱟᱱᱤ ᱛᱚᱜᱨᱚᱝ ᱜᱚ ᱥᱟᱱᱤ ᱡᱚᱜ ᱫᱤᱱ ᱨᱚᱜ ᱨᱚᱜ ᱦᱟᱝ ᱜᱚ ᱛᱟᱱᱤ ᱡᱚᱜ ᱱᱮᱥ ᱛᱟᱱᱤ ᱫᱚ ᱵᱤᱱ ᱨᱚᱜ ᱜᱚ ᱟᱠ ᱛᱟᱜ ᱛᱟᱜ ᱪᱩᱪᱟ ᱠᱟᱭᱟ ᱱᱤᱭᱟᱹ ᱛᱤᱜ ᱡᱟᱨᱤᱥ ᱱᱮᱥ ᱛᱚᱜᱟᱡ ᱜᱤᱱ ᱱᱮᱛᱚᱢ ᱛᱚᱜ ᱛᱟᱱᱤ ᱭᱟᱝ ᱨᱚᱜ ᱜᱚ ᱟᱠ ᱛᱟᱜ ᱛᱟᱜ ᱪᱩᱪᱟ ᱠᱟᱭᱟ ᱱᱤᱭᱟᱹ ᱛᱤᱜ ᱡᱟᱨᱤᱥ ᱭᱟᱝ ᱛᱚᱜᱟᱡ ᱜᱤᱱ ᱱᱮᱛᱚᱢ ᱛᱟᱱᱤ ᱟᱠ ᱛᱟᱜ ᱛᱟᱜ ᱪᱩᱪᱟ ᱠᱟᱭᱟ ᱱᱤᱭᱟᱹ ᱛᱤᱜ ᱡᱟᱨᱤᱥ ᱨᱚᱜ ᱜᱚ ᱫᱮᱯᱥᱟ ᱨᱚᱜ ᱜᱚ ᱫᱮᱯᱥᱟ ᱪᱤᱡ ᱢᱚᱝᱜᱨᱟ ᱡᱤ ᱛᱚᱵ ᱠᱷᱩᱨᱱᱟ ᱥᱟᱱᱤ ᱢᱚᱜᱱᱟ ᱛᱚᱝ ᱠᱚᱱᱤ ᱢᱟᱨ ᱦᱚᱸ ᱢᱚᱜᱱᱟ ᱫᱚᱝ ᱛᱮ ᱥᱚᱫᱟ ᱵᱤᱫᱟᱱ ᱨᱚᱜ ᱜᱚ ᱟᱠ ᱛᱟᱜ ᱩᱡᱤᱱ ᱥᱟᱱ ᱪᱚᱦᱟᱵ ᱡᱚᱝ ᱜᱚᱭᱱᱟ ᱟᱡᱩ ᱦᱟᱝᱜᱤᱱᱟ ᱡᱤᱱ ᱟᱵ ᱡᱤᱱ ᱥᱚᱱ ᱠᱟᱱᱚᱱᱤ ᱫᱚᱝ ᱫᱚᱝ ᱥᱚᱫᱟ ᱵᱤᱡᱚᱱ ᱠᱟᱱᱚᱱᱤ ᱠᱷᱚᱨᱤ ᱛᱚᱝ ᱠᱚᱱᱤ ᱢᱟᱨ ᱦᱚᱸ ᱫᱟᱯᱥᱟ ᱛᱟᱜ ᱱᱟᱨ ᱢᱩ ᱛᱮᱱᱚ ᱨᱚᱜ ᱜᱚ ᱥᱮ ᱡᱩᱨ ᱛᱮ ᱡᱩᱨᱟᱱ ᱡᱚᱜᱩᱱ ᱫᱟ ᱪᱷᱚᱝ ᱟᱡᱟᱛ ᱱᱟᱨ ᱟᱠ ᱪᱷᱚᱝ ᱟ ᱪᱷᱚᱝ ᱪᱷᱚᱝ ᱱᱤ ᱟᱵ ᱞᱚ ᱟᱵ ᱞᱚ ᱤᱛᱟᱜ ᱡᱚᱵᱥᱟᱨ ᱛᱚᱠᱚ ᱛᱚᱠᱚ ᱞᱮᱝᱜᱤᱱ ᱡᱚᱡᱤ ᱡᱤᱱᱟᱨ ᱡᱚᱣᱟᱨᱮ ᱱᱤ ᱪᱷᱚᱝ ᱥᱚᱝ ᱫᱩᱨᱜᱟ ᱠᱟᱛᱟ ᱠᱟᱨ ᱠᱚ ᱛᱩᱱ ᱡᱚᱜᱩ ᱡᱤᱱᱟᱨ ᱛᱮᱝᱟ ᱠᱚ ᱯᱟᱡ ᱭᱚᱡᱤᱱ ᱨᱚᱝᱜᱚ ᱛᱟᱱᱟ ᱭᱟᱡᱤᱱᱟᱨ ᱥᱚᱱᱫᱮᱞᱤ ᱛᱟᱱᱤᱭᱟᱱ ᱠᱟᱫᱟ ᱨᱚᱝ ᱥᱮ ᱡᱩᱡᱮ ᱡᱚᱥᱚᱱ ᱠᱟᱫᱟ ᱨᱚ ᱠᱚᱛᱜᱤᱱᱟᱨ ᱟᱠ ᱠᱟᱫᱟ ᱠᱟᱫᱟ ᱱᱤ ᱱᱤ ᱟᱵᱞᱚ ᱟᱵᱞᱚ ᱤᱛᱟᱜ ᱡᱚᱵᱥᱟᱞᱟ ᱛᱚᱠᱚ ᱛᱚᱠᱚ ᱞᱮᱝᱜᱚ ᱪᱷᱚᱝ ᱛᱟ ᱪᱷᱚᱝ ᱦᱤᱝᱟ ᱡᱤᱵ ᱛᱚᱠᱚᱱ ᱡᱚᱡᱤ ᱡᱤᱱᱟᱨ ᱠᱟᱫᱟ ᱡᱚᱣᱟᱨᱮ ᱱᱤ ᱥᱮ ᱠᱟᱨ ᱠᱚ ᱥᱟᱱ ᱡᱚᱠᱚ ᱡᱤᱱᱟᱨ ᱛᱮᱝᱟ ᱠᱚ ᱯᱟᱡ ᱭᱚᱡᱤᱱᱟᱨ ᱠᱟᱫᱟ ᱜᱤᱱ ᱫᱚᱝ ᱡᱟᱵᱤ ᱭᱟᱡᱤᱱᱟᱨ ᱛᱟᱱᱤ ᱡᱚ ᱥᱮ ᱡᱚ ᱥᱮ ᱡᱚᱣᱟᱱ ᱡᱚᱜᱩᱱᱟ ᱜᱟᱢ ᱞᱚᱛᱟᱱᱟᱨ ᱟᱪᱷᱮ ᱜᱟᱢ ᱜᱟᱢ ᱱᱤ ᱟᱵᱞᱚ ᱟᱱᱚ ᱤᱛᱟᱜ ᱡᱚᱥᱟᱞᱟ ᱛᱚᱜ ᱛᱚᱜ ᱞᱤᱝᱜᱚ ᱪᱷᱚᱝ ᱟᱣᱛᱟ ᱪᱷᱚᱝ ᱤᱝᱟᱨ ᱡᱤᱵ ᱛᱚᱠᱚ ᱠᱟᱛᱟ ᱟᱣᱛᱟ ᱠᱟᱛᱤ ᱠᱟᱯ ᱪᱩᱠ ᱥᱚᱠᱚᱱ ᱡᱚᱡᱤ ᱵᱤᱱᱟᱨ ᱡᱚᱱᱟᱛᱟᱱ ᱛᱚᱠᱨᱟ ᱟᱹᱱᱤ ᱥᱟᱭᱤᱱ ᱫᱩᱨᱜᱟ ᱠᱨᱮ ᱠᱟᱱᱟ ᱪᱤᱝ ᱠᱟᱛᱟ ᱟᱣᱛᱟ ᱠᱟᱨ ᱠᱩᱥᱤᱱ ᱡᱚᱜᱚᱥ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아요 찌르고 언니 샤이 다더니 다카도 나와게 야즈너 야즈너 딥션인 거냐 미공나 저다 손들고 보고 손들 알로카 좀들라 칸 잔주니 좀 난자도 좀 파르들라 카쿠던시 된다 고모티 러고냐도 다 라캄자스 어고 알라란다 치얌츠즘 지라캄잔주 도시타는 범질무즈니 가포 아이드니 다른 가고 나고 도시 중이 샤이산 누스젠 받은 게 때문에 올리나 무슨 산이 롱군데진 다 체중아 체니 러 창다 뉴워크 나런데 셔그 추아던데 중아 소즈나 좀 중조 마즈 당 다상당 앞주 체제즈나 무슨 산다 아가 야야야 무슨 산다 와르진 체고 두두두두두두두디 와르진 아울도다 Варжина улыбнулся он, да. Рон говорит, это все слышишь. Ты не... Габа вот тасу чугу взнешь. Я взнешь. Рон говорит, а ру габа, я чугу не назвенешь, чаб взнешь, не назвенешь. Ты рон говорит, тасу взнешь он. Тоги джамбек, рон чудон сон, да. Габа го тогу сон, да, а ингухчина, а иго тома чага, а габа ингухчина, кажи, яби. Нигапса липшат, да.

야냥이비 두고총총 슈니치 디츠 담진이라 두고총총 바마 남직시노가 나스타 마시니나 땅아 나총시피 가츠근 직티 참바 리피 가르콩가나시 주일

레조브란바 되는 거 렌츠는 내가 나한테 고르기 시작했다. 디스코 고르기 시작한 라서 광이 공이 잠주르가 그 디스코 시스템바 대진 디나시니기 시티 출담진이라 되는 거 잠바 소소가 나가는 게 사실 요일.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Loma teren jina ta gerginga chib zib zib ushe igu zi. Da ta ta gerginga kalin tsitsi igu nu nisho ni kabda labs lo su yujunda ta hachang ga gashen bora. Di hanchani Loma rangrang zo chon jina rangrang ga ta lovjung yi ju hui cha ta ju nda so su ga rangrang ga jiga lovjung ga ndemba na ju ta rangrang gira che sang ya tab ga ti jiga lo kang la kang sam zga thona ta rangrang gira rangrang ga jiga lovjung ga ndemba na che sang ya tab ga ta ju nda chon jina ra yang hachang ga gachan re di hanchani ta lovcha rangzhi ni ta ji gong nera ndi ngi ta ni kabda zga zga ri ta ra ra ta lovra ni kar ga loma ga lo ka tang cham bi shang ga chan da ganda ri pe na ndrik shang ga chan da ganda ri pe na ta ndi loma ga lovjung ga ndemba che sang ya ju ndi pan tong 우간다리 요크 너중이 되는 이런 가다리나
1: 야야 아 더치기다 봄마크 그 나츠는 뜬네 그 샹그스 그 하디베 같이 쓰다 뜨근 진짜 낭커니 선선아 지기 그 봄마티 얼른 캡치기 전한다 리모트 존 단데리 키는다 예그스 존 단데리 키는다 리미티나 딱 그다 봄만데 그게지 소브중아 넘반데 야라 예상에 탑그 디하즈미데다 도름 동 니와 선선아 동동머 엄마다 처들이 얘긴 돈 건데 이때 티나니 아직 아보고 야라 되게 희원의 땅것도 넘이데 아독처리 갑자기 야라 탁탁탁 하고 터든 거리다 되니 말한 그렇게 지기다 아독처리 갑자기 네 얘기는 나다 하리와 그냥 한도 체보육 삼고 그랬더니 근데 체위적인 단계는 나 아직 법총의 나란 된다 아직 동머 그러긴 단계는 나 지금 강나 강 삼고 소통 그 나쁜 애 조금 밑에 내실에 갑자기 나 쳤고 리미티에 줘 단이다 지기 근데 그 셰소니다 셔소 그때 그 샹거 페코니나 지금 잡고는다 폴로 다탕상 폴로 그나나 야 지금 락터 폴로 카마팅 디미트 할리바 디스터테 자이트 디스터라 가고
0: 딩가
1: 디미트 할리비 쇼마진 때그다 지금 소스톤다오 이 디미야 지금 상나 체가 때그다 지금 샤르가 강나 강탐 딱티 지든 탄다나 할리야 타근 덴덕 기르긴 진니 차니트 그 야치 기타 지금 자이테 이게 좀 좀 맞는 기타 지금 리스터에나 축고 잡도에나 축고 르모에나 축고 강라강 좀 그렇게 가는 가는 땅도 그 뭐 인터넷 인가는 이 토니다 이나 뭐나 티지 잡줄이 대피할간 다스다리 세우신 다스다리 기타 다리가 같이 들상 그때 이 상기도나 쇼 용이 그 포마티 이 다 포파야 시상에 탁그리
0: 뎅가
1: 포 근데 포파 시상에 탁나나 되겠다 지기 에 소브종이나 축고 되겠다 쇼 망아디니 판바 요노 요노 디미즈리 그다 시기도 또 손막이 뽑아지선 있고 그때 미제 삼클아
0: 내리리리 내리리 거든 지그니 더니 그거 소브라니 다지 공내를 세는 거 주고 소막 로카등 참비 샹글만 앞에 근데 그 주 서포트 그거 소중 근데 반드 그 계승에 주 다시 이 조선 지나 뒤 옌드 그거 소자가 나 거기 길긴 그 공이 지 샤실란 너무 이다나 소중 이 주 근데 밤에 지난 자 소중 이 남문도 지난 자 소중 선능 제 지난 자 너무 요 그디 쟁거영 너도 되게 지 선능 메근 지 지나 소중 근데 반드 그 계승에 또 다주 그 챘라 소브라니 소막 그리고 로카등 참바 영나 소마 그게 소마디 쫄능 요노그 영나 그게 소중등 제육 소마 쫄능 요노그 샹글망 앞에나 소중 근데 만다 계승의 중에 탈양스 그 지 판통이 친디 요니 너머리 대한친이다 저거 주 다 소중 그 다 혼조지나 가이 길긴즈간 손지나 소마 그 가이 중주 근데 만다 지 계승의 고가 길긴 너중이 타니 카다리나
1: 야야
0: 응응
1: 다 아직이 소마 그 법정 그 정식도 정식도 또 정이 차이나 소마 그 정식도 또 정이 차이다 지금 예수기나 쳤고 다 달라라시트 소마라라 자나다 그 다치 이게 돈노라다 미터가로노 마샤나라 예수 예파니오나 뭐
0: 뎅가
1: 대치 그마이 인샤운도 단데 쳤다니다 좀저 그누와 영 자나다 그때 영 지금 돈고나 티미키다 때 지금 죽음적 그람니 지금 그 좀비 쳐보면은 아요 좀 지나요 나가요 그럼
0: 뎅가
1: 리미나다 니타 얼룩 딱 뭐 돈네나 리미다 그 리샤다 상황 같은 돈 리미다 삼치다 지금 방스토리 그 학터 좀 전에 좀 단다 좀 데모트리오 나타 그 지금 근자 그 낭커니 게르긴 수팅 탐라리 지금 돈이 아 포마 탐이 고사 지금 돈이 또 반다 있다 그 다치 자르캡나라 팀이 그 이 트래픽 리미트 또 같이 고리 대기는 나타 포마티치 코로나다 야라지 계산 침보 탁고모
0: 네리
1: 디하즈니 또 다치기 에디 갑츠클람니 다치기 시키 tangi tonga digi tachi gapsi kinaan baji yog na.
0: Mm-mm.
1: Dimi tegi zinda ta thoma chol tarung do chonar taga chik dee parmak jigo gaya.
0: Adi.
1: Gapsi kinaan aksara I kashi nyanga shaka taga gapsi kinaan yon kapchik dii na ta toku chik dee la chik garna yog kumo taga ta jango tif shoga ta chik tumba na yi dee ga dee nta na ta taga ta shok tama zini tigi shiriye jiz na taga chiki kai kutab jano gandhi toga chik torna rao yoy jima taga girgin sazi ina ra yang chik dee kakshumin na ra timi zi yon jire sangka.
0: Ri ngo ma ri ta chir gi chu rang rang lap sha kang ge ger gi na lap sha te ga gin ji ju ra lap sha te jong jong den ba yo na ge tang ju de ger gin re ri son ji na da thu ma ge pa jir rang rang ge ji gin cha jin de ji ge yang na thu ma ge rang rang ge da sha yin de ge lo kha ta rang ge te ku no ge lap sha ti ta ga kor gin ji ju da ha chang ge ga chen bo re de ti chang ge da ju ga ger gin gin son ji na ra thu ma ge ga gi jong ju gin den ba jera tang ju nyana wokke tang wo yik ngi ten de rang gi khashin di shin yo no ge thoma z ge che sang yi ju nda so su ngi ten da la rang ge ge ba pa yi ju na ta chang ge ga chen bo ri tian chen ni da chir ge da ge gin gan son ji na da lak par te rang ge la sha ta tang de yu ge da shu yu ni z ge ji na ge jo ndi ngi thala tor na yi de go di jang ge ge lo chung ge thoma ndi ji le shan ju tang ge ko ni da dar ge ngi na ge ju le shan ju tang ngi ten da na chim da ge zo gi li sha mang song na se gun ran da chom gi li sha mang song se gun ran da li sha mang song na ge zi chi no hi yo se gun ran da no mo gi chi ta ti sam chala ra mang puri yo ge ti ta na ta lo chung lo man di li sha ju tang ge ko na ge gin na sam chi kan ra yo ge ba ti ge chu ta li sha ju tang ge ko na na ra ge yang sha yi chu gi chi li sha ra ju ra yang na pha ma ran da zo ge ra sha yi chu ro ro mi da tang li sha ra ju ra da so su ngi ta la ge zi ta ge gin na chong gi na chi ke ma ran jing ge sir gun ra ke ma she tang ta da zo ngi ten da na ge gin na sam chi ᱛᱟᱡᱩᱝ ᱤᱛᱟᱹᱱᱤ ᱠᱟᱵᱫᱟᱨᱤᱱᱟ ᱭᱟ ᱦᱩᱸ ᱦᱩᱸ ᱛᱟ ᱫᱤᱯᱥᱟ ᱛᱟᱥᱠᱤᱵᱨᱟ ᱢᱟᱝᱜᱚ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ᱝᱜᱩ ᱛᱟ ᱡᱟ
1: жиги тагмына чиг жагоны яна мэрчил вицэтэ тэша тарап жагна чукта кларки маңады мав жиги юкна димит чиг жагна дорым томбо керек да дорым мага баттыка таан дими жива ярмак димитна чиг сом ди дишадына хуяк бук ди дишадына да димит чиг жаг динани чиг сом рви кабина я чиг чиги цикчек чиг дими жаг кон районы рета иннаю та цикчет дина сопсун сина маңа юнго гыта та со цик жаттан керек чая дептон хара чели дэг дими к та чиг дипша жерна я тими тон тон тон тон жерна та чиг демон кадырсанк
0: яди
1: тани та чиг хуяк бук дипша тади хуяк бук дипша кнани инна тади чиги таркё ди вок ти мантук кшидон ди ритеп кетем чангзу комон ди кансумер хуэтин канг хуэтин но
0: яди
1: тананда ненто жаста жадди кидо тананда там помещи бнанда ди алангтонг нанкё та манга тун хнава хсым нанда варма хнана да тими те чикта кажина такпер та чо чангу то чик якни ре
0: ади
1: тими те та кажи ти хазыр ни лишат чик хшат чул пер чита качин дире гүргүн лишат инана а та чик хшат чул пери та та чик чик дигно якка динана то ни та чу сом чино хажин якка о та ке та чу лон дан нон дан ян чин та чик карма жари динана та ни та хшат чук качан дан манга пер чидна жай те ран шик чик та нах шик нана да тон юкна
0: денга
1: тими к та ичи агымек нашик тими тартып кини тентана тиви фяджутта фирти хариа качиндер 야야 과든
0: 야야 니급 데모 그리
1: 야야
0: 데모

0: 네 조번에 바가 동대 히르가 당친니 블로르가 왕선전도 비 조버라데요나 디다타니 더 특거된 지그 섬니 그 섬대 나당 특거된 지그 섬니 그 섬대 특거된 지그 섬니 그 악섬 특이 그렇게마 카퍼 코랄엔 선다 건 건전 바라 채통화 장마가 제지가 카퍼고요 나데는 글로르네 미당가 그 삼반디 나야니리 저어 나리 코프기다리 저안데란 토츠다 더 템리크 샤르감부주 이토어 나올엔 토송나 샤르강 동오라 저 젤엔 토송나 샤르강 아니와 저 악섬알엔 토송나 샤르강 삼바지요 야디는 도머기 주대는 글랜슨 디는 아토 동어클럼 템크 조번다 두고 살아지다 조번다 그 그렇게 고르기 야오는 것도 아는 거니 쳇들란데 근데 하치니엔 야 조부 주대모이나
1: 군급아 대모이나 고동고 함소인
0: 나리리리 저 저거 함소 대는 글랜슨 나시도 나 가스시고
1: 와
0: 관대게 야 전에 또 아가 응아 고르기 야오 제레진용고
1: 야야
0: 저아 동무도고 캐증다고
1: 야
0: 아 산가 갑이 양탕나 띵 나람나 타라라 지클
1: 카르트다 다 죽친데 봐 죽마르고
0: 그러지
1: 죽마 죽마
0: 죽마 어라 죽마라
1: 원래 죽마인 갑이 죽마만 하면 쉬워
0: 아리 죽마르고 산가 갑이 양탕나 띵 나람나 타라라즈나 죽마르고
1: 오야야
0: 야 딘토니 더 안요문용고
1: 야
0: 아 중국 공산당 지기 로땅그로 그 남글로 지기
1: 중국 공산당 남글로 지기
0: 응응
1: 또또 지그 집체셔고 로 다치와고 책치가 어레 도마나마시고
0: 지그 집체셔고 다치와고 책치 어레
1: 어레 도마나마시고
0: 야 땡클레지나
1: 야야
0: 아 중국 공산당 측노고 로타마르고 공산당 측통 급자니 그 측치 로즈그너 아 제샤고노트 중국 흑사라고니 노글로르고
1: 오, 영포는 중이야, 야야야.
0: 어레, 직통 급자니 흑석식 로즈그너고.
1: 오야야.
0: 어레. 야, 디선이 저 삼바무 잠릉 같은 그 침 토위에 질강르.
1: 덤무시고.
0: 덤무시가.
1: 아.
0: 야, 디는 카르콩이고.
1: 야야.
0: 안 잠릉 같은 침 토는 거를 질 하말라야 거를 질고.
1: हमालय
0: ओले हमालय गरजट हमालय गसेमुगन थोचला मी जेतों जब जब जि सेबजिल नमोदगोक छोंगली रजिक छानिम ग थोचला मी तों जिग येनोक
1: ओ
0: दासव दि हिसों आजी
1: या या ता कोजो को तर रात वाक जे दिन मार वाक जे छों ता ये खसगर मयोंगे
0: अरे या तनी तो जो मुनुगो
1: या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인비 나지 냠데 흥심 종콩 송주 등 지진 젤

0: ᱡᱟᱣᱟᱭᱱᱟ ᱡᱟᱠᱟᱯ ᱪᱤ ᱞᱤᱠᱷᱩᱝ ᱵᱟᱝ ᱛᱟᱱᱤ ᱪᱤᱯ ᱪᱷᱩᱠᱚ ᱪᱷᱩᱯᱟ ᱛᱟᱱᱤ ᱠᱮᱞᱤ ᱞᱟ ᱥᱩᱯᱟ ᱛᱟ ᱥᱴᱟᱱᱡ ᱠᱟᱝ ᱛᱟᱝ ᱠᱟᱝ ᱡᱤᱱ ᱡᱚᱝ ᱟᱫᱟ ᱪᱤᱛᱟᱝ ᱜᱮ ᱴᱚᱢᱨᱟᱭ ᱱᱟ ᱪᱷᱩᱠᱚ ᱭᱟᱱᱟ ᱪᱷᱩᱨᱟᱭ ᱱᱟ ᱪᱷᱩᱠᱚ ᱛᱟ ᱠᱟᱝ ᱦᱟᱛᱟᱨ ᱪᱤᱝ ᱟᱫᱟ ᱫᱚᱢᱚ ᱜᱮ ᱦᱤᱪᱤᱜ ᱫᱚᱢᱚ ᱠᱚᱨᱤᱡ ᱠᱚ ᱱᱟ ᱠᱷᱩᱱᱤ ᱠᱚᱨᱤᱡ ᱫᱚᱢᱚ ᱜᱮ ᱴᱚᱢᱱᱤ ᱟᱫᱟ ᱡᱟᱠᱟᱯ ᱜᱮ ᱪᱤᱪᱩ ᱜᱮ ᱥᱠᱮ ᱛᱟᱝ ᱤᱠᱤᱨᱟ ᱛᱟᱱᱤ ᱪᱟᱝᱧᱩᱢ ᱢᱟᱨᱤᱠ ᱠᱮᱯ ᱛᱟᱝ ᱤᱠᱤ ᱫᱚᱠᱛᱤ ᱧᱟᱢ ᱛᱮ ᱠᱚᱪᱚ ᱥᱮ ᱠᱩᱛᱤ ᱠᱟᱥ ᱟᱫᱟ ᱱᱤ ᱯᱟᱨᱛ ᱟᱫᱟ ᱡᱟᱠᱟᱯ ᱜᱮ ᱪᱤᱪᱩ ᱜᱮ ᱥᱠᱮ ᱛᱟᱝ ᱤᱠᱤ ᱫᱚᱠᱛᱤ ᱟᱫᱟ ᱜᱚᱨᱢ ᱞᱟ ᱥᱩᱠ ᱛᱟᱱᱤ ᱟᱫᱟ ᱪᱟᱝ ᱠᱟᱢ ᱵᱟᱨᱛ ᱛᱚᱝ ᱡᱤᱠᱩ ᱫᱟᱭᱤᱱ ᱛᱚᱝ ᱡᱮᱱᱟ ᱟᱫᱟ ᱠᱟᱜᱟ ᱱᱚᱝ ᱛᱚᱢ ᱡᱟᱜ ᱪᱟᱨ ᱟᱝᱟᱣᱟ ᱤᱱ ᱛᱚᱝ ᱡᱮᱱᱟ ᱡᱟᱠᱟ ᱜᱮ ᱟᱫᱟ ᱡᱟᱠᱟ ᱜᱮ ᱪᱤᱪᱩ ᱜᱮ ᱥᱠᱮ ᱛᱟᱝ ᱤᱠᱤ ᱫᱚᱠᱛᱤ ᱪᱮᱫᱟ ᱛᱚ ᱛᱚᱝ ᱱᱩᱜᱩ ᱥᱚᱨᱟ ᱟᱫᱟ ᱪᱟᱝᱧᱩᱢ ᱢᱟᱨᱤᱠ ᱠᱟᱭᱜᱨᱟᱞ ᱦᱚᱵᱡᱩᱝ ᱛᱚᱝ ᱠᱚᱯᱪᱚ ᱥᱮᱪᱩ ᱛᱮᱫ ᱠᱷᱩᱛᱤ ᱜᱮ ᱥᱟᱣᱟᱫ ᱫᱚᱠᱷᱩᱛᱮ ᱟᱫᱟ ᱥᱟᱢᱡᱩᱠ ᱛᱟᱝ ᱠᱟᱝᱜᱟᱱ ᱥᱚᱱ ᱫᱚᱠᱷᱛᱤ ᱥᱮᱠᱟ ᱭᱚᱠ ᱛᱮ ᱠᱷᱚᱨᱱᱟ ᱛᱚᱝᱦᱟ ᱢᱟᱢ ᱪᱤᱱᱛᱷᱢ ᱡᱮᱠᱟ ᱜᱮ ᱥᱟᱛᱷᱢ ᱜᱮ ᱛᱚᱱᱛᱷᱢ ᱡᱟᱛᱟᱝ ᱥᱢᱪᱤ ᱥᱚᱜᱟ ᱟᱛᱟᱝ ᱛᱟᱱᱤ ᱟᱢᱟᱝᱛᱩᱢ ᱛᱤᱠᱥᱮ ᱡᱟᱛᱷᱢ ᱜᱮ ᱛᱚᱱᱛᱷᱢ ᱪᱮᱪᱤᱠ ᱯᱟ ᱱᱤᱭᱛᱩᱢ ᱛᱤᱠᱥᱮ ᱡᱟᱛᱷᱢ ᱜᱮ ᱛᱚᱱᱛᱷᱢ ᱜᱟᱞᱟ ᱥᱩᱪᱤ ᱱᱟᱝ ᱛᱟᱭᱤᱝ ᱢᱟᱨᱤᱠ ᱥᱚᱥᱩ ᱜᱮ ᱪᱮᱢᱟᱝ ᱜᱮ ᱟᱛᱟ ᱟᱨᱟᱝ ᱢᱟᱨᱤᱠ ᱠᱮᱛᱟᱝ ᱤᱠᱤ ᱫᱩᱠᱷᱛᱤ ᱵᱟᱞᱪᱮ ᱫᱮᱛᱟᱝ ᱟᱛᱟ ᱛᱤᱠᱥᱮ ᱥᱮᱡᱩ ᱜᱚ ᱜᱷᱟᱱᱪᱟ ᱭᱚᱥ ᱟᱛᱠᱟ ᱛᱟᱝ ᱠᱞᱥᱟᱣ ᱫᱩᱠᱷᱛᱤ ᱥᱤᱭᱚᱠ ᱫᱟᱡᱩ ᱛᱚᱢᱡᱤᱱᱟᱭᱟᱝ ᱟᱛᱟ ᱡᱮᱠᱷᱚᱜ ᱛᱟᱝᱧᱚ ᱢᱟᱨᱤᱠ ᱠᱮᱛᱟᱝ ᱤᱠᱤ ᱦᱚᱵᱡᱩᱝ ᱛᱟᱝ ᱠᱚᱪᱩ ᱟᱛᱟ ᱫᱩᱠᱷᱛᱤ ᱥᱟᱢᱡᱩᱠ ᱛᱟᱝ ᱜᱟᱱᱥᱚᱱ ᱥᱮᱠᱚ ᱱᱩᱜ ᱠᱟᱜᱮ ᱱᱟᱝ ᱪᱟᱥᱠᱨ ᱛᱟ ᱛᱤᱞᱤ ᱡᱮᱢ ᱛᱟᱨᱚᱱ ᱫᱚᱱᱡᱤᱱᱟ ᱡᱮᱠᱷᱚᱜ ᱛᱟ ᱛᱟᱝᱧᱚ ᱢᱟᱨᱤᱠ ᱠᱮᱭᱤᱠ ᱫᱩᱠᱷᱛᱤ ᱪᱷᱟᱫᱢ ᱪᱮᱱ ᱛᱟᱝ ᱪᱷᱟᱞᱥᱤ ᱪᱮᱢ ᱪᱷᱟᱱᱛᱢ ᱪᱮᱱ ᱟᱛᱟ ᱛᱟ ᱫᱩᱠᱷᱛᱤ ᱫᱤᱠᱷᱛᱤ ᱥᱮᱪᱩ ᱫᱩᱠᱷᱛᱤ ᱭᱟᱝ ᱠᱟᱜᱮ ᱠᱟᱱᱫᱟᱥ ᱛᱩᱝᱠ ᱟᱛᱟ ᱛᱤᱞᱤ ᱡᱮᱢ ᱛᱟᱨᱚᱱ ᱤᱱᱟ ᱛᱟᱝᱧᱚ ᱢᱟᱨᱤᱠ ᱟᱱᱟᱠᱷᱩᱭ ᱫᱩᱠᱷᱛᱤ ᱥᱩᱝᱪᱩ ᱛᱟᱝ ᱛᱷᱤᱜᱫᱤ ᱥᱤᱢᱡᱤ ᱵᱮᱪᱩ ᱥᱩᱠ ᱥᱮᱯᱨᱤᱭᱟᱝ ᱛᱟ ᱡᱮᱠᱷᱚᱜ ᱡᱟᱪᱩ ᱫᱩᱠᱷᱛᱤ ᱥᱟᱠ ᱫᱮᱱ ᱫᱚᱱᱡᱤᱱᱟ ᱛᱟ ᱛᱟ ᱛᱷᱤᱝ ᱥᱟᱨᱛ ᱛᱟᱝ ᱠᱟᱥᱤᱱᱩ ᱜᱮ ᱢᱟᱨᱤᱠ ᱛᱷᱤᱱᱫᱟ ᱭᱟᱨᱛᱢ ᱠᱟᱯᱟ ᱡᱟᱪᱷᱢ ᱫᱟᱜ ᱩᱴᱷᱚᱱᱤ ᱟᱛᱟ ᱠᱟᱡᱤᱱᱫᱟ ᱡᱮᱠᱷᱤᱞ ᱪᱮᱠᱷᱤᱞ ᱫᱩᱠᱷᱩᱛᱤ ᱟᱛᱟ ᱠᱟᱜᱟ ᱪᱷᱟᱫᱫᱟ ᱛᱟᱝ ᱞᱚᱵᱡᱩᱝ ᱛᱟ ᱫᱩᱠᱷᱩᱛᱤ ᱥᱩᱝᱪᱩ ᱥᱮᱠᱩᱱᱩ ᱜᱮ ᱟᱠᱚᱨ ᱜᱮ ᱠᱟ ᱱᱚᱝ ᱛᱚᱝᱥ
1: ᱨᱮ ᱥᱩᱱᱤᱭᱟ ᱪᱷᱚ ᱪᱷᱟᱢᱵᱟ ᱱᱤᱣᱟ ᱡᱟᱱᱪᱷᱢ ᱦᱤᱥᱟᱜ ᱱᱟ ᱥᱤᱡᱩ ᱭᱤᱞ
2: ᱡᱟᱪᱷᱢ ᱦᱤᱥᱟ
1: ᱢᱟᱨᱤ ᱛᱷᱟᱱᱫᱞᱟ ᱛᱚᱞᱜ ᱛᱟᱝᱱᱟ ᱡᱟᱱᱪᱷᱢ ᱜᱤᱧ ᱛᱷᱟᱱᱤ ᱪᱷᱢᱪᱷᱞᱟ ᱨᱟᱯ ᱛᱟᱝ ᱨᱢᱵᱟ ᱡᱚᱠ ᱛᱤᱱᱟ ᱡᱟᱠᱷᱚᱵ ᱠᱟᱱᱡᱮ ᱞᱤ ᱠᱷᱩᱱ ᱛᱟᱝ ᱭᱟᱝᱱᱟ ᱞᱤᱥᱮ ᱢᱮᱱᱟᱜ ᱢᱟᱨᱤ ᱛᱷᱟᱱᱡᱤ ᱠᱚᱨᱜ ᱟᱨᱟᱝ ᱜᱮᱱ ᱪᱷᱤᱱ ᱫᱟ ᱢᱟᱡᱢᱱᱟ ᱟᱡᱤᱜᱪᱷᱤᱞ ᱛᱟᱝ ᱪᱷᱢᱪᱷᱞ ᱠᱟᱝᱡᱟᱡ ᱯᱷᱚᱱᱤᱱᱟ ᱫᱤᱠᱚᱱᱤᱭᱟ ᱜᱮᱱ ᱞᱟᱠᱟᱪᱤᱥᱮᱱᱟ
0: ᱟᱨᱮ ᱨᱮ ᱛᱟ ᱡᱟᱠᱷᱚᱵ ᱞᱤ ᱠᱷᱩᱱ ᱱᱟ ᱥᱩᱠᱭᱟᱱᱟ ᱡᱟᱠᱷᱚᱵ ᱞᱤᱥᱮ ᱢᱮᱱᱟᱵᱥᱠ ᱟᱛᱟ ᱡᱟᱪᱷᱢ ᱜᱟᱨᱟᱝᱜᱟ ᱜᱤ ᱚᱱᱩᱜ ᱟᱛᱟ ᱢᱟᱨᱤ ᱛᱷᱟᱱᱡᱤ ᱠᱚᱨᱜ ᱜᱟᱢᱪᱷᱟ ᱫᱩᱠᱛᱤ ᱢᱟᱫᱱᱤᱱᱟ ᱭᱟᱝᱱᱟ ᱢᱟ ᱜᱟᱨᱛᱟᱝ ᱥᱟᱢᱡᱤ ᱠᱟᱝᱩᱥᱠ ᱛᱟ ᱢᱟᱨᱤ ᱛᱷᱟᱱᱡᱤ ᱞᱟ ᱛᱚᱞᱚᱜ ᱛᱚᱱᱟ ᱦᱤᱡᱤᱢᱛ ᱟᱛᱟ ᱫᱩᱠᱛᱤ ᱡᱟᱭᱤᱱᱛ ᱛᱟᱝ ᱫᱮᱛᱟᱝ ᱠᱟᱭᱟ ᱢᱟᱥᱤᱱᱟ ᱟᱱᱫᱟ ᱫᱩᱠᱷᱩᱱᱫ ᱟᱛᱟ ᱡᱤᱝᱜᱞ ᱛᱷᱟᱱᱜᱤ ᱜᱤᱥᱟᱪᱩᱥᱠ ᱛᱟ ᱫᱩᱠᱛᱤ ᱭᱟᱝ ᱥᱟᱪᱩ ᱜᱚ ᱪᱷᱟᱯ ᱪᱤᱪᱩᱝ ᱟᱛᱤ ᱫᱮᱛᱟᱝ ᱟᱛᱟ ᱛᱷᱟᱢᱜᱮᱡᱤᱝᱱᱟ ᱛᱷᱟᱢᱪᱷᱤᱞ ᱟᱡᱤᱝᱜᱮᱱᱟ ᱟᱡᱤᱪᱷᱤᱞ ᱫᱩᱠᱛᱤ ᱪᱩᱠ ᱟᱛᱟ ᱠᱟ ᱪᱷᱮᱯᱟ ᱜᱮ ᱱᱤᱛᱷᱟᱱᱤᱝ ᱟᱛᱟ ᱪᱷᱟᱨᱛᱟᱝ ᱜᱟᱨᱢ ᱵᱟᱥᱢ ᱤᱞᱮᱥᱮᱱᱟ ᱪᱩᱠ ᱨᱟᱢᱵᱟ ᱛᱚᱝ ᱤᱧᱡᱤᱱᱟ ᱟᱛᱟ ᱠᱮᱛᱤ ᱛᱟ ᱟᱱᱫ ᱡᱟᱠᱷᱟᱵᱩᱞᱤ ᱠᱷᱚᱱ ᱛᱚ ᱭᱟᱱᱟ ᱡᱟᱠᱷᱟᱵᱩᱞᱤ ᱥᱮ ᱵᱚᱱᱟᱥᱠ ᱟᱨᱟᱝ ᱟᱛᱟ ᱠᱟᱥᱱᱟ ᱪᱟᱴᱷᱢ ᱜᱮ ᱜᱤᱱᱩ ᱜᱮᱢ ᱫᱩᱠᱷᱩᱛᱤ ᱢᱟᱫᱨᱤᱥ ᱢᱟᱫᱨᱤᱥ ᱨᱚ ᱚᱢᱪᱤᱝ ᱡᱤᱝᱡᱤᱝ ᱮᱢᱵᱟᱨ ᱛᱮ ᱪᱮᱝ ᱟᱡᱤ ᱢᱮᱱᱟ ᱟ ᱪᱤᱨᱛᱟᱝ ᱛᱟ ᱞᱤᱠᱷᱩᱱ ᱛᱤᱜ ᱟᱛᱟ ᱜᱩᱴᱷ ᱫᱤᱠ ᱠᱚ ᱟᱛᱟ ᱠᱟᱜ ᱛᱟᱥᱠ ᱫᱤᱜ ᱪᱤᱱᱟ ᱟ ᱭᱟᱱᱟ ᱪᱚᱱᱡᱩ ᱤᱪᱤᱱᱟ ᱢᱟ ᱟ ᱭᱟᱱᱟ ᱛᱟᱠᱤ ᱤᱪᱤᱱᱟ ᱢᱟ ᱛᱩᱢᱩ ᱥᱤᱫᱮ ᱛᱟ ᱟᱛᱟ ᱞᱤᱠᱷᱩᱱ ᱛᱟ ᱭᱟᱱᱟ ᱞᱤᱥᱮ ᱢᱮᱱᱟᱜ ᱟᱨᱟᱝ ᱨᱟᱝ ᱜᱮᱢ ᱫᱩᱠᱷᱩᱛᱤ ᱟᱹᱴᱤᱠᱤᱱ ᱪᱤᱠᱩ ᱟ ᱛᱟᱠ ᱛᱷᱟᱢᱪᱤᱜ ᱟᱭᱱᱟ ᱥᱩᱠ ᱭᱟᱱᱟ ᱟᱹᱴᱤᱠᱪᱮ ᱱᱟ ᱥᱩᱠ ᱛᱮᱜᱟᱨ ᱢᱟ ᱛᱚᱝ ᱢᱩᱥ ᱨᱟᱢᱵᱟ ᱧᱟ ᱤᱱ ᱫᱚᱱᱡᱤᱱᱟ ᱠᱮᱛᱤ ᱛᱟᱱ ᱫᱮᱞ ᱫᱤ ᱠᱷᱩᱝ ᱜᱮᱢ ᱢᱟᱡᱮᱞ ᱫᱮᱛᱟᱝ ᱟᱱ ᱡᱤᱜᱤᱱ ᱡᱤ ᱛᱟᱝ ᱭᱟᱱᱟ ᱠᱷᱟᱪᱤᱱ ᱜᱮᱢ ᱵᱟᱫ ᱠᱷᱩᱛᱤ ᱡᱤᱛᱟᱝ ᱱᱟ ᱟᱫᱟ ᱜᱟᱱᱛᱤ ᱭᱚᱱᱩ ᱜᱩᱱ ᱜᱚᱴᱷᱤ ᱱᱟ ᱪᱩᱠ ᱭᱟᱱᱟ ᱛᱮᱠᱨᱛ ᱟᱫᱟ ᱢᱟᱨᱜ ᱛᱷᱟᱢᱡᱮ ᱭᱟᱨᱛᱷᱩᱢ ᱥᱟᱣᱟᱱ ᱫᱮᱫ ᱠᱷᱩᱛᱤ ᱜᱟᱱ ᱠᱷᱟᱨᱜᱩᱱᱩ ᱜᱮ ᱜᱟᱱ ᱠᱷᱟᱨᱣᱟ ᱠᱷᱟᱨᱜᱮ ᱟᱫᱜᱤᱛᱷᱢ ᱪᱤ ᱪᱮᱯᱟᱫ ᱠᱷᱩᱛᱤ ᱪᱚᱯᱪᱟᱨ ᱟᱫᱟ ᱨᱢᱵᱟ ᱥᱢᱵᱟ ᱢᱟᱣ ᱤᱱ ᱫᱚᱱᱡᱱᱟ ᱠᱮᱛᱤ ᱟᱫᱟ ᱠᱷᱟᱜᱤᱥᱱᱟ ᱡᱮᱠᱟᱯ ᱪᱤᱞᱤ ᱠᱷᱚᱱ ᱟᱛᱨ ᱞᱤᱥᱮ ᱢᱟᱱᱟᱜ ᱟᱫᱟ ᱢᱟᱨᱜ ᱛᱷᱟᱢᱡᱮ ᱠᱚᱨᱜ ᱥᱟᱣᱟᱫ ᱠᱷᱩᱛᱤ ᱜᱟᱱ ᱫᱩᱠᱷᱛᱤ ᱢᱟᱨᱡᱟ ᱫᱮᱛᱟᱝ ᱟᱫᱟᱢ ᱡᱤᱜᱤᱱᱡᱤ ᱛᱟᱝ ᱠᱷᱤᱪᱮᱢ ᱫᱩᱠᱷᱛᱤ ᱪᱟᱯᱪᱤᱢ ᱡᱚ ᱡᱤᱛᱟᱝ ᱥᱤᱠ ᱟᱡᱤᱱᱮ ᱢᱮᱛᱮᱠ ᱟᱫᱟ ᱨᱚᱱ ᱫᱚᱱᱡᱟ ᱡᱟᱠᱟᱯ ᱛᱟᱝ ᱢᱟᱢᱟᱝ ᱠᱮᱯᱟᱱᱟᱭᱟ ᱟᱪᱚᱝ ᱠᱚ ᱪᱮᱢᱵᱩ ᱡᱤᱠ ᱛᱟᱠᱚ ᱡᱤᱠ ᱛᱟᱱᱟ ᱫᱟᱫ ᱠᱷᱚᱱᱫ ᱴᱚᱦᱟ ᱢᱟᱢᱟᱝ ᱪᱤᱱᱛᱷᱢ ᱡᱟᱠᱟᱯ ᱱᱤᱛᱩᱢ ᱪᱟᱪᱷᱢ ᱜᱮ ᱛᱚᱢᱥᱢ ᱥᱟᱱᱡᱟᱨᱟ ᱜᱤᱪ ᱜᱚᱫᱢ ᱵᱟᱜ ᱱᱟᱝ ᱛᱮ ᱛᱟᱝᱠᱟ ᱥᱤᱭᱚ ᱱᱩᱜ ᱟᱛᱟ ᱠᱟᱥᱱᱟ ᱜᱟᱱᱪᱟ ᱠᱟᱝᱥᱩᱝ ᱛᱟ ᱪᱮᱯᱤ ᱱᱟᱜᱱᱤ ᱛᱟᱝ ᱭᱟᱝᱱᱟ ᱜᱟᱢᱠᱷᱞᱟ ᱱᱟᱭᱟᱝ ᱵᱷᱜᱢᱮ ᱥᱤᱯᱤ ᱱᱟᱜᱱᱤ ᱠᱮᱛᱤ ᱱᱟᱜᱱᱤ ᱫᱟᱹᱱᱭᱟ ᱡᱚᱴᱚ ᱥᱚᱱᱟ ᱛᱟ ᱪᱤᱨᱛᱟᱝ ᱜᱮ ᱞᱩᱥᱢ ᱢᱮᱝ ᱟᱛᱤᱠ ᱡᱚᱢᱡᱤ ᱥᱮᱪᱤᱱᱟᱨᱟ ᱭᱟᱝᱱᱟ ᱟᱠᱨᱤᱧ ᱫᱩᱠ ᱛᱤᱥᱤᱠ ᱟᱛᱟ ᱠᱮᱛᱤ ᱜᱟᱱᱤ ᱪᱷᱟ ᱫᱩᱠ ᱛᱤ ᱦᱟᱪᱤᱝ ᱜᱮ ᱪᱟᱯᱪᱷᱮᱱ ᱤᱱᱟ ᱟᱛᱟ ᱞᱩᱥᱢ ᱜᱮ ᱭᱮᱨᱟ ᱞᱩᱫᱤᱝ ᱜᱮ ᱢᱮᱝ ᱟᱛᱤᱠ ᱡᱚᱢᱡᱤ ᱠᱮ ᱛᱮᱢᱪᱷᱟᱝ ᱠᱟᱪᱮᱱᱟ ᱪᱩᱠ
1: ᱨᱮ ᱥᱩᱱᱤ ᱪᱟᱱᱡᱤᱜ ᱫᱟᱝ ᱢᱮ ᱜᱮᱨ ᱠᱟᱝᱡᱚᱝ ᱜᱮ ᱪᱟᱱᱪᱷᱢ ᱫᱮ ᱛᱟᱝ ᱜᱮᱣᱟ ᱟᱢ ᱭᱟᱝᱱᱟ ᱢᱟᱨᱤ ᱛᱷᱟᱱᱡᱞᱟ ᱛᱚᱨᱞᱤᱜ ᱫᱟᱝᱱᱟ ᱪᱷᱢᱪᱷᱞ ᱪᱷᱢᱩᱡᱤ ᱠᱷᱟᱜᱩᱱᱤᱱ ᱫᱤᱠᱚᱱᱤ ᱠᱷᱟᱫᱟᱨᱤ ᱱᱟ
0: ᱟᱨᱮ ᱨᱮᱝᱜᱚᱱ ᱡᱟᱢᱵᱟ ᱛᱟᱱᱫ ᱥᱟᱢᱡᱤᱜ ᱠᱟᱝ ᱛᱟᱝ ᱠᱟᱝᱡᱤᱜ ᱱᱟ ᱪᱩᱠ ᱭᱟᱱᱟ ᱢᱟᱜᱟᱨ ᱥᱟᱛᱚᱝ ᱥᱟᱥᱠᱤᱱ ᱨᱚᱝ 원증 흑친 안 받고 되지면은 아다 종은 바 연금 멍멍 섭중 그 아다 자유디 그 아다 디토트 아다 틈글지 샤초 뱅킹 크게 틈글지 샤초 데 배완데 도군데 아 근고등 저치 도고 되시긴 지 타케티 다 크게 틈글지 샤초 배등 배는 메체크 지금지든 흑친 그 니침스 지든나 안데 도군데 동화 멍멍 진틈 지 크 리충 도듬 체초 자틈지 돈츠만 같이 안아 그땀 캐릭터라 다 님지게 옌다 님중아 그 맹그 그녀시나 총 총님 맞세그 골목통스 맹그 안가 챙 그제나 촉 게티 다 니츠즈게 양모이나 아 다 닝아 그 맹그 그녀땅 골목통스 맹그 안가 체제다나 촉 딜리젠 다룬 그 간츠즈 지무조노 아 그 니툼 친간츠 다 쳤던 그 니툼 친간츠도 좀지나 아 다 자츠므지 감트노니 아 그 치 지무무스 대이나 종합문문 진틈 제급 니툼 자침 그 돈쯤 니자라 주 셰그 그 단케타나 아 딱거신다 근데 머거즈나 주거나 잔즈 깡땅 깡즈 그 다 머리 그버 그 한콤이나 주고 요나 머리가 통충 아만베 샤주 뜻도 그때 그게 냥클 시대던 아니 쯤도 그 잡친이나 다 쳤던 그 다 머리 그버 그 한콤 통버 냥클 시비 능니나 주고 요나 머리라 아만베 시비 능니 주 주고 냥카 하친 그 치그 게디 능니 능여서 쳤으나 다 쳤던가 루스인가 맹가 디가 좀직던 그녀 그치를 양나 차스 저건 차도고 디쪽도나 죽 게디 아니츠 하칭가 잡신이나 다 루스인가 옌던 루치가 맹가 디가 좀직 참트한 거잖아 죽
1: 디나 잔즈가 람게 스시연로 머지가 톱텅도 온데 카여다 등이 리시가 통충시에 고노라 총소라 양나 샤신도 도군데 돈주마이나 잔청근 겐츠 치모즈 크군이는 니코네양 지샤나
0: 오 레링 고는 바 단다 쳤던 그 쇼거니 오고모 쇼 당원 동지나 아다 머리가 톱통 카이어데던 알리시가 통통 셰코노 뜻 단다도 좀지나 아다 종화마몽 진통 비제 컵 알리시 급을 자튼 그 아 돈숨 직제 라니 그 탱카테나 아 그게 게티 다 머리가 톱통 고데 카이어데던 알리시 고데 통통 시타나 다도 고데 그 틈게지 샤초스 다 틈게지 샤촌데라 쳤던 그 아다 녜초바 크르기 아다 마망 통카 득슈시데던 아다 라니 그 틈틈 기근 군데 송초시나 축 담츠크 다 스중게 델디 크크양 아다 데요크 탱케게테라 아다 첸튼 마튼바게 샤춤데 도군데 그 지지시켄직 아다 담츠크 게디 다 첸튼 마튼바게 용구라토 요나 도도티 용지시타나 축 아다 게디 다 마거나 축 요나 아다 총녀와 사등 스즈크 다 스중게 디크크 다 카츠나게 첨게치 샤춤데 도고 지지시쇼 다주 등노고 지니 다른 나라다 아르니가 노츠도고딩 니스 마토데던 아제치 마시나 아 뜻도콘데라 아다 고르모 쳇치게 옌땅 쳇나가 맹가 응가 창제나 축 나인 동지나 쇼 동오무시 쇼 냐모 인 동지나 다 머르크 톱탕도고데 카이어데던 아다 머르기 옌땅라 총수구나 축 양나 샤프시도고 동초시고 메누드 나인 동지나 다 종화마모 쳇톰 제컵 자초피 키긴 송초비 자툼 그 돈츠마가 나트 그 탱케테나 나도고데 카 참게치 자초스 참게치 샤촌데라 쳇탕게 아다 고르무체 지금 맹게 응체도고데 그가 제나축 게디 아니츠도고데 잡친이나 아다 총국가 지금 지신다 야나 총녀 럭뜨도고데 심탄시다나 축 데노진생게 아다 자치롱롱몽 축게 디진게 다 샤와초이나 축 야나 초하고 초니 아다 머르게 토통도고데 카이르데던 아다 머르게 비엔트글라 아다 그게스나 만데던 머르게 젠트글라 통총 마시주디 하친가 같이
1: 머게당 잔즈 스시연로 저흔 지키 제시고당 머르 카치 제시고 암양나 치르 타치 제시고지 아증즈라 징굴 럭터시당나 잔층근겐츠 전다시 크기심
0: 레렌 군좀 바탄데 쳤던 그 그게 아다 통계 지자중이 되는 그게 지 그게 모라가니 그 잡채 놓고 잡죠 그렇지 다고는 이제 딱흔 지키 그시고 바꾸나 죽거나 머리 카트에나 죽거나 치르 타치 그시고데 다도 좀지나 다 쳤던 그 아, 그 점을 잡음이 되네요. 그렇게 돈도 내 못 돈은 또 무슨 것이? 시도 시나 종합만 못 쳤던 이제 그 니좀 잡음 그 돈좀 잡아 니가가 넌데 아다 작은 지크지 능이 인데도 근데 그 단계서 오직 시욕. 단데도 그냥 그 작은 지크나 시기누 고름 그 초크 다 고민이나 죽. 연아 니와도 그 마음잖아 좀 쳐야 그 만작. 안디라 쳤던 거 그런 바 쓴 거 군이시나 죽. 그런 바 동호이나 아다 그 작은 지큰데도 근데 잠직 생각한다. 야나 그가 아니 좀 생각하기나. 근데도 근데 아까 루치가 연거 디가 좀지. 야나 그 최종 그 점체도 되잖아 죽. Тэмцэк тарон кэ гэнойна татхуте жонжин шначук. Ари татэн ерэмба нёа интонжина ата мэ гэртэн санзы кантан кэнзгэн рон. Ата кэргэ тонжина ата тэхэн жэккэ кэргэ

자성스리 만만보시가니나

0: 나는 베이징에 디스로 종하인.
1: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2: 아디엘스티 익사른기르.
3: 냥크남바 제수데모. 대릉너 셔츠기다 죽비 치주빌 땅 야츠기다 땅아비 치제. 워츠기다 땅아비 치제 연라 자프로리. 슈니 제치 산절렌 선라년 버갑스시. 소인년의 섬연비 야급된제디 소국제 제소국체 접든년 파렌시 에비 안레바니 조아등 야급된경고 측비 냠질 저적배매 데는 이동 예릉아 루카나디 카나나 스지시 제소국제스 야급된제디 소국제 영치르 냠질 저적라 진침 마슝위 등허리 제소국제 갑스 시적거 제지르므비 점지 이기차거 덤르베와등 사키제 차스 등 환줄 파는 저비 저튼 속 잡콩나 케비요 신들 머니 샤바다나 세속 자직시 비감니 냠들 저정고 버르 간들 등 메바등 제지기니 점지 이기차 베비 시 투비제니 아메리카 등 나튼 조부버니 빙갈와 아랍 등 람바 응원스 등 조버 응원국시 오세르 파렌시 선즈 마클롱기 제초 조지제 산지르 조벌 총디 등 세제르 제크든지 우클렌제 냠닌 등 위흐르 사케제니브 잠릉거 환주르 도니멘비 능츨 특주셰바 안앙거 데르 툰숙제 타니 타몽가 다츨라랍 등 아람바 숭요세르 케다룽 아메리카 등 제크든제 디숙제 콩스토그 제크브 젠바 제거버 안암디 나툰 등 냠제제 숙제 쇼그멍 말릭 숙제 탈 릉숙 만자와 요바 켈렌시 제크든제 디숙데 아메리카 등 인제 파렌슨 자르먼 이탈리, 캐나다, 저번 지지 주요라, 프랑스는 다루 야크브 등재 대 소재, 리쿠르 주시 야크브리.

이탈리 총리 멜로니 이치 접든 년 유럽랑 난지 지 쳔거 포냐싱어 대 우크라이나 냠년 타니 어르시버른 렌디셔기 빔보스컬당 멜로니 이년 더 파렌시 에비 안리반제 야크든 제디 소제 시 소그저지 제 산지 루페 총디 등 쉐지 쳔거 포냐 대 유럽랑 난지 제 치체위 공스토고 야크문가니 담마 이세르 코미탄돈 여러분 난지 제 잡시 빈보 자식이니 버 간강 하정 체와 등 어르세 버린 된지 시급 여러분 난케다 신지 제 탑을 멍적나 은유자 조세세

0: 왜 두포초 데모?
1: 데모 데모.
0: 야 두포가 대군가 참다네 고지요 누가 가장 자키라 군초차바 삼쿠지글랑비 초파세르군 고동낸데 서즈갈럭 치커지.
1: 오 데다 좀 처마카니.
0: 과든치.
1: 제가 야 참이 로마다 천동아 디냐 신타 포모 로마.
0: 아레티나콘 치용 다스타다

야

야 쪽번남바 다양알바 테르칭근 죽무세르고누가 랭디엘케레니 무고토니 데궁글렌친데 엔지게다 고탕타 디나데르궁글렌친데 체르가 로마그 좀지글레데 땅체적가니엘음데 로마긴 데첸디 좀진간 커와 체릉 자키 땅스타클와 단진수 제치우스타클와 아응적 체릉 땅소는 마린치니긴 다디모

0: 디타소 처음이고만인고 네 다음 칸다니 치모리지 디타소 부담에 두고 탐치 마트고 그네레 처마르지 탐치 떨서지 그네레 저 남바존 좀네 이나 아 타크르게 쳐서 그리트지 디타소 야라 르기치고 너레지 달리 칼라소 수니에지 기달리 칼군 장도 스타지 기달리 라르그룩 장고르티지 기달리 아니 차르 장고 위트기지 기달리 하마지도 그 소소고 그땅이 위트기전 그 쫑어녀르 그노데 아 아킹고 죽소 고라 죽은 휘지 기달리 다른 멘트터 치모리트지 디타소 그네 다카 강리 종그 사잔드나 고단 촌다나 하기 고천 똥단다 뜨기 고약 가슴 찌가르지 오주기디 그로미 장투 친칠이다리 그긴 가슴 찌르긴지 카머기디 카머거르 붙츠츠기수 드나 초샹니오나 문터터적은 고리긴도 숨치비 주는데 약가친 능거 돈 친즈그레나 어제는 친놈 바르타 친즈그레라 대주 점천라카니 뜨모요 아티마츠치모리터들이 타소그니 으초타크르곤바 차크게즈 즈크 타스카마르케게즈 치동카르고다도 사즈 세르투세르 원티 사즈 세일라마브야요토 즈크 노르크치요사 즈크타핀 차사 고히그르트사 코그남시 특근단사 좀보와츠 시크세자 즈그럭 좀본곤 죽사 시근들 마룬 스캠펜사 고리야거거사 즈 야거샤사 컴송 코리 파만단다 노트근단 비글라만단다 쳄치치 코이자만단다 메토파피 사크근단다 크찬디 즈크 그납든다 전직된 강나탄 비치소나 코와도 이나 심알람드나 안타 탐치크라치 무리트브지리 타소그니 르가 초초라송다리 오얀타 크르게 말라송이 청고르그마니 스톨라송이 글르퉁쿠촐마니 오얀 디 탐치크송니 인지나라 치초서가 치무리트브지나 니먼도 끝나차요나탄 지금은도 그 꼬카요나탄 지달리 으초칼라롭수니 이달리 칼운장도 스테이다리 멍아리프샤디다리 어릉아린들이 용노 너 탐치더라 은하유유라 원추미다리 은유유유라 그렇게 샤르퉁이탄나 너먼트 그 트인노 먼트끔 파노 어릉아린장식인데 니그 집지라미 송아 야르그지다리 권손부 송아 촛된지다리 다른근 코리긴다 송치비예고나 어릉그 그렇게 치무리트브지리 타소 알라훈더 탐치크 칸년고노 트르트고노 등안라드그 마시크 까차흐리니 다마르둥그르무 브리에니 다르좀 천라칸인데 모레 다르토 능그 영향스고노 정근능그 티형스고노 트르갸갸미 시크르갸푸스고노 참아심미 시크랍스고노 그레트브지 타소 올 파르킨능아 럭킬 마레다디 봉호르정 땅아 까이 망아다디 인니능아 민나 마레다디 르디능아 르그지 마레다디 어릉그 산더릉 그치 토고너레 어릉그 년더릉 그치 끌고너레 데리 타소 치모레트브지 타소 너트락 송치베 쭝도 제카친능그 돈친즈그레 부저렌친능 바르차친즈그레 디스토니다 치모레디나 아브란다 치큰다이다 헤몬동 측근동 이다리 너그는 앞쯤 커트르드 이다리 너 시간 치마드 이다리 저도 호모 쿠트르드 이다리 저트브즈 마틴다드 이다리 너 첼라 마르잔다드 이다리 다 어릉그 코링데 소치브즈게 춘도도 콘도 너 샘컨 커치 거레와인 고르리 땅가라와인 세주 다르짐 쳔데 인트라시브데라
1: 레도바나바 공그 단시관다 니가도 손지나 아 흐뜸 샤이 거 야크르네 존잔자 황아르구 그 돔는 녀반잔자리 Tommy Yangchir Gasarina Guardinchi Ina Tamdanigi, Terango, Nergi Shandum Girginabag, Kungu, Jansiku, and Daniga, Shenug, Katangashita. Tomerichi, Jansi, Antar, Sogniva, Sonum Terangde, Nergi Shandum Girginabi, Shenug, Katangashita. Argotan Tangchung, some jiller, and ye. Argotan Tangchung, some jiller, girl. Argotan Tangchung, Jerna, too. Argotan Tangchung, Jer, some. Ergotan Tang Chung of Jer, some jerry. Dinandinanga, Chin Toy Garten, Ergotan Tang Chung of Jerna, Tigra, Chi Ramavi Garten, Ergotan Tang Chung, some jiller in your long jigger. Jigiti Tokurena, Ergotan Tang Chung of Jerchi of Jati, Dinan Samdanichi, Nerjiko, Sandam Girginambag, Dansi on Tang Sorsumba, Chambu Garden Devsenoga, Katangachita, Ergotan Tang Chung of Jer, Chigi, Ergotan Tang Chung of Jerti, too. Ergotan Tang Chung of Jernir, too. Ergotan Tang Chung of Jerzer, nga. Ergotan Tang Chung of Jertiger, Gertiri. Dinanga Chin Toy Garten, Ergotan Tang Chung of Jertiger, Gera. Chi Ramavi Garten, Ergotan Tang Chung of Jertiger, too, Langjiga. Dictate Toker, Ergotan Tang Chung of Jerni, Tigre. Gasanaro.
2: Beacon Tung, Sung Wooling Tongby, Pami Ji, Hibs of Nora, хэрв цаги гамаарчи ирэнчиг би хзонрвжи холуурпуг кома.
3: Хэжашил цаг уумаари тунби нямчил джэм джэмрас хэрпу. Томчин дари хцгэжин далханви паркал джэ рангдан аш намбу.
4: Томчин дара.
5: Я нянг ниби нянкуна панчук намба. Цамдани цангми Норвэ цочил гэлэнгби алэнгума патан акэрлэн сэргунуга манглэшигла сэнши нэнжуши.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 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디 돌비 카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신양니비 년컨 조부남바 공리층미 당회자 망르 동른 셰바 알랭스와 센신능네리 디나 참든니 잠사 등 프모조마 마치조마 소젤릉비 점우 똥카르무세르구누 제르히 체적가 헬름데 고지시올 체적가 르가빈 점등등치 냠세지쇼

0: 나중 집이 리스트에 돌아
1: 버피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워요 젠조에 가르터
1: 나중 집이 열리지 제쪽
0: 조고 중조도
1: 나중

야 년이비 죽고 총총소 지난바 데모이나 다다치적 산지능전반던이나 총무우르크 농층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시 죽소치의 고득시비 디스루카르마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동렘친 안지나 죽고 총총치의 리특거 죽고 보자지민이야 다나 죽고 총총성마거영 공승거와르근데 등등이다 등이 나초 터몽더근노거 세라 총총 나총시비가 측렘친한 연주 나총시비가 측렘친 그 찬총을 이리게 나시기 용어 리와인 리드나 주고 총총 청마그 십등 용고 십등 용자 대령 부자 임그 나총시비가 슬림 생겼는가 주고 총총지의 로카 등 참미 허리스를 망하지 제때고 리시요 리드나지 나학승가 원마일라 나총시비가 측근 롤리따라 주고 총총 청마 럭실럭사르와지 냠출이나 참모르 나 두고 총총 청마 선능 마시 하나와 돌아뉴고 리 드나치 럭실럭 사르완데 냠출 마시비야 원데 림츠 몬마게 토니 냠출이 누구 럭신데치 영치르 잔즈그소 아치 실코리 갸르종즈게고 리 긍르지 땅나 흐트흐트 담비 욘든남 흐치우 담비 럭퍼르주 말라야이 잔든츠 갈롱기 슈그저레 지버셸 테세가 리 드나 롱우나 요노그 쪽고 총총 몽즈그 포자르짐 등 산데 차르식던 요지르 리 드나치 슈닝이나영 포자르짐그 사샤럭식 럭실 망아게 토니 야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쪽고 총총 창마가 로카 등 참니 럭실럭 사르와즈 쳇데고 리시요 리 드나 포자르짐 그친 돈주이고 yuandana dana jiwu gan maadi paar yang rangyilnda jardin meetu yang rang yang ngwa zhengjia cuxin khorir dasegiya. Ri danda lopchan yogo nuga chuk chongchong maa zika sarcha lakshik chuk dan dashtawi lakshil mungu zika pachir lo zung yo jirindok. Yang lo zung meenuga chuk chongchong changmaga po jar jimdang santa darung chakshik doon yueko. yuandana dana jiwu gan maadi paar yang rangyilnda jardin meetu yang rang yang ngwa zhengjia cuxin khorir dasegiya. Ri derenge lakshil ndengina yang chuk chongchong changma ge nargib ge longwa markera nyenbi waka jili jambi nolanyar yunga rewayin. Dana po jarjim ge tib jinta ka gora lapa taray da tengi dastawi lakshil mangaz ge shek yonar. Tan dengina yang atsi hisha zga tata zongi atsi hisha mangaz xina ta shiga shagri nangi se renge pami yangmi wujgano ge kiwi shedim darga yakuzgab jangjuta ta shiga gachin nangga tuanchenar. Ri tan di chona nga tsu mazga chigi jago ge, kilunga ewa chigi jago ge, alangturga nita chigi shtana yoka, dala suqwa mangazga shekka yoka. Ti hanchi ningina yang chuku chongchong si chona, shiga kabdi, jibdi, ganahtam shena ngani, stamshili ina nganu ge chuku chongchong kangmangzga yang, lakshil namo mangazga jangtangna, chorangni ka stamshi shepi kapsa yang, nanga inchamga guni lakshati changna, ta stamdi shiga sonim dani, ghi yoni, tamuzgirla, nang gisi ta ranga stamjil, yang na ranga di sambi wakchik mangazg, nixi koko nungu chuku chongchong mangazga chasongina yang, lakshita stamhui mangazg hiju tata shiga gachinari. Ri, dana ka uchila nandanga chata tarong tangshing donjuye. Yuandun dana jiwu gan maadi paar yang rangyilnda, jardin meetu yang rang yang ngwaak zhengjia cuxin khor dasegiya. Ri dana shunin jina po wujar jimga disa damzin ila tangdi na chungsi biga cilim cingga nanga dan jina chanchung riri gna gori yonu ga rixila riri zin ngotu zgarag dizgiyel.

야냥이비 두고총총초 텅디나 종시비가 슬림 층거나 찬총 씀도 무지게 쳤다고 리시요 강인지 등나 조기 딩저 티파 가실 리비 스카콘데 선보인야 아리 조기 딩지스타우스가 차선지나영 두고총총 망아즈게 년조가니 능아 기스 능그제슬라 가신요니 디진터 실러라 망러 갈라흐라 속갈인조가노그 두고총총 망아즈가 쳤다고 리요노그 가스터 총총즈그라 아리 디한친닝지나영 쳤다 두고총총소 카스텔로노그 다 실러 아 러츠크 차니나 초코 가영스타그 차니나 초코 강멍즈 시팔란당 제비 시팔라 카스탈리 아 땅아치 잠치 몽즈 조기 징저그 칼럼 더질이다 땡이 원도고이 감성거 알랑거 제스라가 시오노고 조코총총 망아즈가 럭치크르고 요너 다나 조코총총 망아즈 긴지

야니니비두고총총초실년문디당형등주위나총시비가측그찬총동조기징저근하식등너랑저슬라가신원고두고총총마그디슬담진이나주주리십드년가요라리당디조기징저근나나총시마디실가영즘글릉노그실아크니마시고논데제도고르시요 아리 드나 부자르지만 차촌지나 영 디브진던데 등더스타위실망아즈 데니리키요 능기스 따글스가 나트 메나 나초 나총시피가슬림 층그 조키 디긴저거 런즈크능아즈기 온도기 감성그 조코총총 망아즈가 냠줄이나 조카 드나치 네마일랜드가 등아 나총지마 디스틸러 영즘글릉노그 실아 아크냐마시고노 디신엔주엘

야 년이비 두고 총총소 공인지나 치 나총지마 대체영즘그 자린누가 그녀마시고노 실런디 년등들 리 랑노 시기 있고 랑가 설만디비 시간가 남말아지비 실런 년문데 두고 총총 망아즈그 년이마슬 소니 고즈급 정요치르독 리 에타나 포우다르기마라 리와즈요노 딥진데가 소 나총시비가 슬림천데 년큰그 두고 총총 청마그 두모 총총 다디실랑즘낭징거 파마등 길긴 탐찰할 체크나 양축과 리 드나치 슈닝이나 대랑 체트 고리오 노그 조고 총총 쇼바 찌글랑 노그 실 셈쿵금 보바시고 논디냐나 등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은 이와 티바가 찌글랑 시주엘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다스타치 저거 산지능 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치그 찬총은이와 티바가 길이 리 다나치 티바가 스티커스 칼럼니 아나스템 건강스가년 당즈 두고 총총상마근 당즈교브라 리 아체나스템 마마스가년 당즈가 아 올라른거 나스템 레치잉거진 ti hanshinin gina yung zamang kharnab ka shi dung ra ri dung chak chin maa zga yung nyan tang zga. Dana chukuchong chong chong maa ga yung naa

아리 년이비 두고 총총초 다나 디츠가 근거 등디 나총시비 가슬림 체영 동촘다 니주그랜타 아리 다나치 리피 가르쿵가나 고디오노가 나총시비 디탕업젠 히리 디탕코르치 시샹가 시코논데 아 크니완데 니나 참바 지마그나 고디기 주엘 아리 다나 디랑지나 영 두고 총총 참마가 나총시비 가슬림 체나 고디오노가 시샹다 참마 어제 그만주고 아리 년이비 두고 총총초 Tengdi na chong si pi ga cik nun zimba teng zomri kwa po utar jim yin. Zomri ngan karwa lhar ya ta xin nor cu yin. Dar kwa tam rin cu yin. Xichib dar kwa ngan chik cerang sunum rin chin yin. Nga zolim cina jima gato ni yang jatik ju yil. Dana ni kukari mu si.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냥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지흥진젤

이탈리 총리 멜로니 이치 접든 년 유럽랑 난지 지 쳔거 포냐싱어 대 우크라이나 냠년 타니 어르시브른 젠지셔기 빔볼클당 멜로니 인년 더 파렌시 에비 안리반제 야크든 제디 소제 시 소그저지 제 산지 루페 총디 등 쉐디 쳔거 포냐 대 유럽랑 난지 제 치체위 공스토고 야크문가니 담마 이세르 코미탄돈 여러분랑 난지 제 잡시 빈보 다시니 버 간근 하정 체와당 어르세 버린 된지 시급 여러분랑 난케다 신지 제 탑름 멍적나 은유가 자조세세

아메리키 포증가르비 헌리흑기 치집딩인 아메리키 콜롬비아 영조공사라 쉐지르 아메리카 등 일릉기 로그디체 타블라테니 조금제 투코요바등 조금제 투데 다스타니든데지르요세 아적바타나 멍흐르 다룬 치제르근인 세서니 페이지르 특제비 몽골은 자구데 티히테르베게 예멘 사우르모히세 인디 나투르 아메리키 사중가 토르므 헌리 흑기 녀셀라 아메리카 등 일릉기 고비 조금제 투 니지마이 종돈시 자영 아메리키 아크시우스 산지르 자스기 지 접든 년의 르과다르나 파렌스 야코브 등제디 속제시 속라시급비 아메리키 선진 트럼프이 닌더 파르시 법정니 파렌시 선진 마클롱 등 냠데 공측 소튼라르급 이기차데 고바레세르 Rwahtana yilanga shenjilbu yitantun yilangtang Amerika shugni ji zogum ji tu di jakmi jangorsi logdi ji tablahtini mangu bir taba shungyo ser.

0: 다소 톰제나 아다 통화만 멍친 톰제 컵 리시 컵을 자퉁거 아 돈숨 직제라니 그 땡카테나 아 그게 개티 다 머리크 톱탕 도데 카이어데든 아 리시 도데 통송 시트나 다 도데 그 틈게지 샤초스 다 틈게지 샤촌들라 저튼거 아다 녜초파 크르기 아다 맘망 통카 득슈 시데든 아다 아랑니 그 틈틈 개근 혼데 송초 시나 축 다음에 다 스중거 델디 크크양 아다 데요 그 땡카게테라 아다 튼튼 맡은바가 샤춤데 도군데 그 지지 시킨직 아다 뜸세크 게티 다 튼튼 맡은바가 용구라도 요나 뜻고티 용지 시타나는 축 아다 게티 다 머거나 축 요나 아다 총녀와 사등 서즈크 다 서중고 데크크 다 카즈나가 참게치 샤춤데 도고데 지지 시쇼 다주 등노고 지니 다른 나라다 아랑니가 노츠도고티 니스 마토데든 지지 마시나 아 뜻고데라 ata gormo chchik yentang chenga meng nga changjena chuk da in tongjina shu tongmus shu nya mo in tongjina ta mark top tang de ka yer de tang ata mark jian tang la tsungsu na chuk yana shapsi du khot dum chosi ko menun dir da in tongjina ta tonghwa ma mo chen tum je kap za chu pe ki gong songchup ja chum ge dum chum nga chen nga tik ge tang ka ta na da du khot ka chum ge chi chu sig chum ge chi chu de la chir tang ge ata gormo chi 지금 맹그 안에 쳇도 그때 그거 제나 축. 게디 아니 쳇도 그때 잡친 이나 아다 중국 그 아직 간지 신다. 양나 총리 럭득도 그때 심탄 시탄 안 축. 대노 진생 그 아다 자치랑 동몽 축. 디진 그 다 샤와 초에 나 축. 양나 초와 그 초니 아다 머그 토튼 그때 카이어 됐던 아다 머그 젠틀라 아다 그게스 나 만들던 머그 젠틀라 통총 마셔주디 하친 거 같이 한스.
1: 머게당 잔즈 스시연롱 저흔 지키제시고당 머르카치제시고암양나 칠르타치제시고지 아증즈라 징굴 럭터시당나 잔청근겐처 전다시클기심
0: 레렌 군전 바탄데 쳇던 그 그게 아다 통계지 작용이 되는 그게 지 그게 놀라가니 그 잡채 놓고 잡죠 그렇지 다고는 이제 딱흔 지키제시고 바꾸나 죽거나 머르카테나 죽거나 칠르타초고시고데 다부터 좀지나 다 쳇던 그 아, 그 틈을 잡으면 있다네요. 그렇게 돈도 너무 돈으로 너무 쓰시. 시도 시나 종합하면 진틈 이제 그 니틈 잡음 그 돈틈 잡아 니하고 넌데 아다 작은 지급진 능인데 돈데 그 당가서 오듯이요. 단데 돈이야 그 작은 지급나 시노 고름 그 초크 다 고민이나 죽. 연아 니와 돈이 맘잖아 점천 그 만작 안디라 쳤던 거는 봤음 그 군이시나 죽. 그럼 봐 돈이나 아다 그 작은 지급인데 돈데 잠직 생각한다. 연아 그가 니틈 생각하기나 데도 근데 아까 루치가 연거 디가 좀지 양나 그 최종거 점체도 고대 지나 죽 덤체크 다른 그가 제노요나 데도 고대 종지행 지나 죽 아리 다더니 이런 바 뉴아인 동지나 아다 뭐 거든 산지 간단 간지 연롱 아다 크게 동지나 아다 작은 지크 크게 안데 산지 간단 그 니트크 마 말도 엄청 크게 참게 지샤심디나 하트 그 신캔 그 너무 그 만나지 인터나 다치르튼가 루스응게 옌자 루치멩게 아티가 좀지크 참체도 되는 미촌의 미체크 아다롱 그가 응체앙제나 축 근데 여러분 봤음 바 모인 동지나 아 딱 공리시 공고 그게 안데 잠지 캥 말이 아니 투 캥 말이 근데 허탁거 신 캥 말이 엄청 아 그게 참게게 샤촌 되는 없이 욕 일단 너무 그 만나서 좀지나 다치르튼 그게 루스멩게 디크 좀지 땅 그니르 그치 양나 차스지 응차도 되 총나 총나 미체크 아다 응체앙 거제나 축 Так, конечно, да, не там уж. А так, он даже не тонзина, а так, тихо, там, где я, а так, не тон,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не мам, там, где я, не чечем, что я, ты,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там, где я, 시기인 동전아 아다 종합하면 진틈 제급 니틈 자틈지 돈틈 자땅 니가 땅케다라 다 머가든 잠지 깡땅 깡지인롱 다 시제이나 쇼이나 아제 쿵식 데크든 잠지 머거 소땅 냔들 시데든 아다 랑제 그 아다 쿵강 차이나 쇼이나 사쿵 오딘지글라 그가 노빠도 고디 땅땅나 다도 고디 시르땅 그 아제급라 장가시노 그 능니도 고디 득 다 능니도 저송나 ата чертэнгэ ата тэмгэл чишач банкэн кэргэ ата цэцүү мичнэ яна лучэ янгэ дик зомжик тэмчэд хот дэжэ нашук а тэк нимэн томш та нимэн нипа мод инжэна тохам мод чэн тэмжэ кэ нитэм жа тэмгэ тэнсэ жа тэн хсэмгэ тэмкэ гэтэна та жэк катэп тэн яна жэк чигчэла толог томж утэд хот дэ кэ замзэг тэн жингэ яна дигэн афшиг дэ тэн тэмгэ чишач хот дэ пэна та чертэнгэ а жэк катэ тон нэгни дэ хот дэ чугэ нянка хачэнгэ чинэ тэмсэш 게디 능인도 저송나 아다 니속함 크게 아다지나 참게지 샤좀 되는 거다 고니든 야나 참게지 샤좀 들어 톰비 니와 다는 능나 시코누가 남지스고 뜻고티 뜻이든 참챙 만자사 그 아름바스욱 레지멘트 아름바 동원이나 다 니속함 뜻이오이나 죽고 야나 능니 그다 그가스나 하친급지나 다 쳤던 거다 치좀 야나 루치 옌그 디크 좀지 그 참챙도 되잖아 죽고 Тэг рэмба тонгом үш. Рэмба нюа ему интонжна, а та кэргэзна нисуком втиву маар, а та мэнэм цэг кэ нэгнира хачан тэмбо жимуд маар. Омчан, а дзэ кэр каджэ гэ, а та чамгэч шашум дэйна, кэ хэртэг гэ шин кэм тэмбо гэ мэназ нэйна, а та кэгэзна сэртэнг гэ лу сэм гэ ян тэн лу чэ гэ мэн гэ дэг зомжи гэ тэмчэ дэг дэ джэна чук. Тэг рэмба нипам үш. Та рэмба сэмба мау интонжна, Так, когда еще кону, не сокем тио мар, а ты мы цега кашна, да тамка шашу на хартак кашин кай мар. Мар то омчан, а так как я тамка шашу на шиук. Да мога мана за цомжина, да чертанг, лусам мэнг тихо цомжик тан кахнир, кахчи шачин ранта. Яна, а та чапс чаган чад хути тхожин рана. Да мога чамче тухти чена чук. Да ин тонжина, да немаг нямуш. Тэнэ дарун чиг шэгүнүч нэмэн сэмба моин цомжина а да Джекб Картт Джекб чигчлэ толг тунгэр нэхэ шинүг а кэгэ чатмг тэмгэг шачвтэр о да гонгэн дэ цомжина ра чиртэнг тэхэн джекэйн ашгүй яна мэр Картла супаг а да тэмгэл шачв байна а да чатм чингэн чэ даяна кэ нэмэн гэнтэг чэг чатм чингэн чэ гэнзэ кэргүх а дэхгүй чатмг гэжин хий тонтонс гэр
2: регэн ла гожин чэ Рейнинг намба дицуги гэнги тэнди чэмхюн дэн жуэлэм нэнцэн донцэн дэн нэнчугу. Нэнцэн нэх зомжэг ба дэн донцэн ба дэн цэн цумо ин. Зомжэн гэнклуа ладя жахи дэн жахи донжэв ин. Дахглуа дамжэн цу ин. Чэхэб дахглуа гэнчэг цэрэн дэн сунэв рэнчин ин. Тэн жэми нэнцэн нэн а цу янхчэн жэл. Нэхгэб сэ дэму.
3: Нацу стима тхмезу, сачм нацу тхнян дайо.
4: Сачм ки нацу дэтхнан царзун жунгвар сунгшу ше чиньо.
3: Сачм ки шимон ки жерси кэгн дан энгэн хтанкл ши йо.
4: Сачм нэ рякв ки жерси чачм ян ла, дэхчун лингу ки хчи джгсу ян.
3: Сачм алар гэрва дан, сачм хобжун ше па, сачм сэсун ше па, сачм сунгшу ше па. Сачм вешу ше ба чи на нацу тэмунг ганча ин.
5: Таны бейджин чи дицул в джергу ин.
6: Сонын ошкал лунчин.
5: Сонын ошкал лунчин.
6: Сарангир нямжу.
7: Нянканамба чецу демуйна терэнэ чэрсигэ датгбэ чи жобжил дэн ярсигэ дангабэ чивжэ осигэ дангабэ чивжэ янла за фэрвари шуни санжир нямдуг лецэнжэ нэнтэнэг нади чившэл
8: Си Цзиньпинги дэнэм жэнтэгу ни харнэ бижил тэнжур шава лгпур рэбжи тэл зэптун гэчэнэ
7: Си Цзиньпинга дэнзэ гунбэр лхобжун дэн лгтэр шини тэрв сарви дэнгэн зэгтэнжэ зотэнэ лапучи сарвар гэндэл дэнсэ бэртунги
8: 吴秀俊等罗东川残灯前为一零一四送你用过个个了修不下文人在不东西想清是追开几层别也尽力尽速腾年轻把地说你能得了是不得年龙年轻人中共中央个社区不熟知两个不就主席中央没给主席习近平给卡人的不就腾就是介绍完了个不就不就腾在不东该钱能得卡人的不就腾就是比龙武森继人
9: Нипа Гачин Тони.
8: Rinpa Sosu Tengi Teng Sijungi Jinnam Jinti Rukchurungan Chi Tunchu Tantikshya Giba Teng Zichun Rengjinti Wulluk Wengjir Chi Nitsil Manjungwi Caita Shtansung Shite Chungsib Shukyung Tarpilla Kinda Tantik Tunga Teng Sakung Peji Chi Tanjur Rengjin Jinchil Meipar Chiri Tengni Among Yung Tamung Shigenjir Yungwar Kumashtib Shtambu Pogi Ba Nanji Tan Jiyung Chi Kharnab Jil Tanjur Shabi Tsukunda Si Jibdil Nyan Ninsha Yinchun Tzu 소토다 니퍼르도 로브중 등과 등습랭기라 돈출의 탈신시기 토타 와르슴데 차브시 젠간치 척덜릉니 선지다와 영덕즈바 등 르흐트르시기라 후젠 등 닌샤와르제 던주르소 판유제 냠뇽슈고둠 등 고추시데 카르느비제 돈리 냠리 등 나리 던주르 사플시기 흥 리실바 등 좀마야 삼루 제리시 흐 체르동아 등 산질 등 응엣사 속제 던주르시제 체르동와 Yelwab dang stani sartul rangzhin ji guni shawa jiba. Tanjur ji bici dang panji samma chil bar jelag si dangni gamsin sabri dang shugni nisul tamung peji ji yungjir gandai dunggi. Tsukunda li kharnab jil tanjur shawi njayu nici jia da chubil. Ningxia huirig rangzhung zhung dang fujian shangchin jian gankar lomtan ji sosur fujian dang ningxia warja tanjur nyamnyung dang shetab ngotru shikhan. 北京中铁的当上海中铁江苏省钦广东省钦四川省钦甘肃省钦及江甘克隆腾及从地托山县卡人的为了腾就是江林根克里为这与省钦等人中中中铁及江甘克隆腾等中央省的小兵国之参穷个空虚个的克卡戏江甘克隆腾所从的是
7: 正常人的当日间，亚克群用的这个政党中华民国老百姓家的用，我的群用的跟着东北南个呢，等哪个了？而且等院等李世八，前几把季节当中，习近平个党组工办的马克思让那个党组单位配置逻辑等，中国共产党个党组逻辑啦，蓝色的多种单位都认得。 逻辑建构这个啥啥乱的浪的，习近平个党组工兵在不动了。中国共产党个牛的三路几个阶段，罗刹党部、腾就的建个阶段，他们整个多个全部进来的呢，第六三位等个这个政界组织那拉布起啥了，跟到了当时不同意了。而且个多阵子个政党，某个家的这个拉不清下这个，每个这欢迎配置亚吞起了，做么这多个啥乱还有。 我东巴瑞罗基杰兰沃罗沃亚拉尔阿杰贝朗登个荣利萨图的下节的拉普清个拉林出了金钱美博的喷森杰促当佩杰等瓦等习近平个登这个公巴的习近平个迪鲁萨尔维中给前期节正所让利杰公比这不恰该清洗银币钱呢马尔凯瑟让利杰登这个大瓦的中古建等迪鲁建等吉罗阿南巴萨瓦多巴等 习近平个党组工部、党个国处的人群下界呢，中国前期节申诉人那个七三位前期人吧，三位都有。人群组织、学动西有八等，培训节、大什么干部等，全体逻辑节人格、文史多变，那顿节成熟，干体可什么全部？俺们那政委、再什么三目，参这个党团比三目东等进村有了，荣利黑子、过去的特巴等，荣利等过去的松这些把所，而个被荣利节前期三部等。参没单顿。 习近平个党组工部、第六三位等个这个政啦，三位认真啥等，下去接学动端出了些别，等多等等，也可不多等等，就是我认为就多人等，也能跟这等多人感情担忧。大家同不认同的，等去接卡数啦，吃东西了，而且去等临时被单顿，而个被荣立个后中等，两个人拦着不等下就送着了当时些把等，同没当进干车也拉当不如送你。 차스이크랑당남영
8: 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大家好，我是王丽

0: 아멍지 루탕 아르흐파디 돌비 카리센 츠르
1: 가멍지 판으로 왕즈드 덴비 가와 쪼빠 톰친들이 인지르진드 자비 스빈 차르흐 톰친더라
2: 야 지뎅게냥 쿤죽부남바 참드니잉 알마 소운트르치글랑비 알랑구마 시르크 초르티나레 세르구누가 아망레시 고디시 효레 체적게 냠세지시고

레토브란바 데는 그 렌츠는 그 나튼 고트 시에탄다나 티츠코 고트 시에탄라 스광이 고니 참저즈 가르 디드기 시셈바 데진 디나시니기 시티 출담젠라 데는 그 참바 소소 그 나가는 게 있으시 유일

0: 야 저와 저와 모두고 장크르치크 닌 덴보그 냥치치라 장크르치가 님마 덴오까지 님마 덴보그 냥타치치라 장크르 레자 동오그 냥아 저세크
1: 제가 무시가스 때다다 다와 장군들이나
0: 아리 다와랑 언더니
1: 자 다와 스코파 파튼 자 님마 자 템바 가다 다쳐빈고 잠그마르 그치그쳐빈고 다용치게일하면 가그래
0: 바로야
1: 어자 바로 어네 어네 용나 그래 용기야
0: 야자 바로 옛날 예자또아르
1: だとはいんとたちゃんもしりやにゃんかまでこうとかあれれれにゃんかろしのみにもしぎずねあれ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だ
0: sangdigtsi ari kwargnya nga sangdigtsi segago ya dina tumu kham chu tyang glin sin dina ni shar gang samba kop gi ko ga towa anya le ma thos ya ya ni kb demo
1: ya
0: demo ya tupu chu demo ina
1: demo
0: I am doing homo tarabjigger, just a maroon telanya, chickel. I am doing homo tarabjigger, just a maroon telanya. Send them to the journal. Send them to the curry. I okra.
1: I am doing homo tarabjig.
0: Mena machuni to mozri.
1: Ama chita tao ya tachu jigmao ko tatani dagi.
0: Ne jigmao.
1: Toa.
0: Ya ranji ko hogurnde na kate yo ko.
1: Zer nga do komu daru kde zer chigchen de yo komu.
0: Sir.
1: Sir,

ཁྱི ཕྱད མི ལུང

心的羊跑给县人同意这个理念羊真正的想的我什么的理准羊给你那些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너제라
2: 대친너제라
3: 얀다지거 그즈모 한지 다든찬치 남거 삼코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흥민 정도년 팅킹 워크홀롱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친 세리 라진단들 거버 거와가 젠딩 나나 니와가 일르니인
2: 아레티나 슈니 카르트 젤린 젠더 아신킨 젠시 응트 지르와 알와르 두리라 알마 스탐진 치니아레 참이 가선노로
4: 헤

다 초키 친구 고미워다고 탁스르젤레르 이타르가고 땅어데미완 총샤라고 친구르그라스마스마스라고 탈라자그스탑칸르가고 다초키친바미오타고 타나그지게잠크르가고 타노디미케바샤라고 치톰퍼로나미토라고 타손저크스탑칸르가고 다초키친슈미오타고 안더 차저기어 들어가고 안더 카발리 나잔소가고 치카고 라라라 노라고 단저건 그

The chant was a little, the

ཡོ་ཀ་

Da chandu zungu lugo.

0: 하루 조야르그네 미에님 트그레모 알란 트그르그 상에 타타리모 하랑 힘 조르크요 수안다리모 알라사데치나 통그 세마요 하루 조르그마묘 차 말라인 조고 Chirkalanya mukha luo sanje moi Haro la tsig tonchna jie Tsnangra tremo Larma chirka sanga Tantar moi Haro nga hivin chorka yo Suandara la zi
1: Halaro Yada yada hi Da chan dhug zung rug dho dho dho ri Ma shukur jag ur jam tgn thib jang Ar mang anag nov rin rag dhug mek Samam dhug ur gav tsig ma wu kung mek Ma ni kung dhung zig jig gog Nyo nak shi

Da

Haro la ro yang chira ta ka de mo ya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능 그게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 니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 니르치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거 클렌츠나 자르통 샤제인 디촌 니르치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 니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메롱 렌츠나 통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i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ula nyer-nyi-dang karma-sim-chin-ni Dicula nyer-sim-war Sar-ngir-nyam-zhu-wa-chashtung-sha-jay-in
0: Thor-nun-wa-shkil-gum-chin
5: Tsomun woshkila longchun.
0: Sarangir nyamdr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ang karma ngamni war. Dichin seri lenchun shtongji yin. Nyamkunamba, tsormun yangzhu nyanchun kang woshkila longchun ki nyan shiwi lenchun ngwanda dang charsung kilchi nyambar guazhen qi.
5: Dana Beijing ji di su de wudin yin.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반들히게니 센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팀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电数据推测仪。
1: 세글레기의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자리 전쇼주인 태행디 생규루 기난 된조보니
2: 시진핑키 유남쟁기토니 셀룹유기 로글레리톤 야구조규티 조병케제낭니 福建堂 宁夏以柔力所以 给真点被娘娘 척동堂 배주체디 사공피기기 퇴조정신 3.7.7동화堂 민망용 튜모토 축불교월 구대동의 곰덥 댐부보고유시 年端南为国堂
1: 시진핑기 등주공바 롭종 터진 체대 대립사르베 땅주 용기 레저르브 치사바라 꾸디 띵습동외 고로
2: 한정기 의리 긴진 부장 소바탄 제체낭외 고
1: 의리다 이랭기 삼시지 토로 민다 그 심바다 의리 이랜 바라 중외 삼시지 되 이제 응외대 겹다 체바 이랭기 수지토 교대 최묘 체규 체실이 교와 땅매 제 주배 고로서인
2: 샘러 팅디선 유기 낭된 십전남 선로낭
1: 네가 레고네 베베니츠 중국중앙기 직접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무구의 주시 시진핑기 니제라 균남전기 토네 신업규기 록레레되 예부주규태 무조등케 진난데 신업록레 체대 로숨주이링 의주가 돌라람데다 사공은 튠주로 공배라 꾸디동화 소기태 뉴부케 침부 튠부다 랑제 당기 첩세기 성체다 랑게 지조링로 람로기 케바릉 신금바라 체유지대나유 시진핑키 탈로니 롱아젠기 철구 중업 받고 초비 로인라 윤남젠기 로교로 치비 로탕부 태양인 후젠더 닝샤 이 로글레 소기 기젠덴베 냠뇨 촉돔다 배주 체토 로글레 람스 나르베 튀구 창도 동화다 로글레 치다 레수 동화 로글레 켜공 갸기 동화제 체대 신업 교육이 튤레 펜준 서브리다 미네베레 라제 펜준 롭종 도시 펜준 지투 주주 편준 제시를 진보제라 그뒤 당대 200 염계다 투몽 공배 용어 체구 림가 등위다 세숑키 균남전기로 교육견지 퇴균년된 체대 시균정 신기 의론 미대받다 외부는 미규 외마대 첨디 타지도 송화다 총습균용내 다르게 용화라 그뒤 댄디 동화 사공 공배기 퇴주로 정신 사미제바라 7호 동화제 체대 미망용 투몽 축부로 교교로 그뒤 동화 곰덥 댐보보교시 낸되나유 개용 신업규 로글레 대한 촌도태 최주변인 닝샤 인천토 초유 촌도토 시진핑 주변 개진 규자 체유 중국 중앙 첩세주기 오윤 개세 지적한 게 중대신바 리우고중 촌도로 휴거드 제 송샤자 난유 공기 지적수지 시진핑 주변 개진이 시경 인화다 내게 띵섭 인신 태대 첩세 정신다 삼류 정신 주변 정신제 하장 침부된유 대균남전기군의 신업규기 로그레 야부치바라 저외 시진스 코디오난 유배 니바도 롭종 야부치에대 고와 띵습 랭교바다 라다르 퉁규 타지도 치구 더더 바르숨투 첩세기 겐지 댐부코르바다 양답의 시중 체제 따와 댐부주보다 라랜따르와 후젠더 닝샤이 로그레 소지 기젠댐베 냠뇨 초금다 폐주제 체대 신업규기 퉁레 냠레에다 내레 로그레 띵습도 동화다 레지바다 시데미네 베리라 슝룬자와 첸제다 응즈소지 로글레 갸제동와 유법다 뛴데 사뚜랑 신길레 뛴베와 로글레지 뷰제다 펜제 사미제바라 치루동와 상자 펜준섭리다 펜준란 뉴부쯔와 튜몽 콩베제 용교로 그디동교 신는 되나유 촌뒤토 신읍규지 로글레 뛴기 제유니츠 다집단유 닝샤 휘리 장교원중다 후젠 신진기 겐고로 뛴기 가소소로 부젠다 닝샤이 로그레기 냠뇽다 치다 응르나와다 베징 총기르다 상하이 총기르 장수 싱친 광동 싱친 쓰전 싱친 간수 싱친 제기 겐고루 등기 촌뒤토 담셰 비유 셴읍 유지 로그레 랭겐

0: 코르베 제유 신진다 랑교중 총기를 제기 긴고로 된다 중앙 총습 레드윈 고지 속중 콩도 디젠 카지기 긴고로 된소 손도로 쇼유
1: 디가 레군에 배원이 치 디가 레군에 중앙 인진 레군 진유제 고지토 미망용 튜모토 축불 교교로 고대 동의 검도 덴부복고 세바 배유시
0: 디가 레군에 배원이 치 지조링로 팅럽 젠기 계급 균용내 조준다 동화미리 깨다 르부치레 Kyunyongne Gwide Dongwe Gagza Tangla Toyu. Gyaje Tangyun Da Lejiba, Rikji Kheba Da Rikneba Jeki, Xi Jinping Ki Tengzu Gongbe, Magasi Ringlo Ki Tengzu Xionglu Kongbe Ki Logyu Da, Zhongku Kongde Tang Ki Tengzu Logyu To, Lamze Doring W Tunyin Denyu. Logyu Ki Gozu Sesarbe To, Xi Jinping Ki Tengzu Gongbe Chidunwo, Zhongku Kongde Tang Ki Jikyuru Ki Samlu Da, Gyurumi Ki Ningdub, Tunjuru Ki Chaju, 도비 탑징 뉴버젤라 덴테 드럽서베 덩주기 럽지 레시서바라 그디 딩습당데 계급 도진 조준다 미래자다르기 차샤 럽진다 미래기 시베 콩베다 야툰라 제다 미베 도슈 능이지 지송유 롱오자다 주민가 이 외동 초베 로규기 피림츠 당기 지베 슝로 서르트 체규테 럽지 라린츠 균제 미브라 피숨 치조다 콩베 총유 시진핑기 덩주 공바테 시진핑기 드럽서베 중규 체주 덴베 지조 링로기 공배 접적해 침부식 인백윤에 마그스 링로기 등주 흉로 중규 젠다 퇴럽 젠도 교류에 내당 사르바뛰어받다 시진핑기 퇴럽 사르베 중규 체주 덴베 지조 링로기 공배 등주 길리우 초대 퇴럽 사르베 등주라 흉륜 격교로 자외 지송 수유 고든 체유 중앙 지구의 계급 더위 내공 등위기 균된 내게 갱 고르게 수지순바 高小春期 시진핑기 등주 공반이 시진핑기 드럽서베 중규 체주된베 지도링로기 공배 접적해 침부지 인받다 등주 개공기 송진이기 중재 서슈식 인신 드럽서바라 땅 도담다 땅 주용 강제 체받다 지다르 체규 내된 개진 접드진받다 규림 덴베고네 랭게받다 낭된 표숨 초신 말라 차 담배 드럽서베 등주라 흉륜 격교로 저외 지송 쇼유다 차주기 초된 고된난유 직시르 더십 레공기 직시르 더십 기겐뉴다 겐지리 시간 초대 체시 TV 토와다 제덥 TV 댄디라 댄네 초용네 땅년 용다 르송랑 고 집에 텁줄라 그디 띵습 동와다 림가 땅저주기 땅 토담다 땅 주용기 첩세 겐지 담도 동교로 그디 당대 롭종기 좀제 대 직시르 더십 레게 뷰디 공백이 편제 응으라 교로바 체주 인시 송유 중앙 지조 제도 뷰 레공 등위기 균된 레게 갱코르게 수지순바 동위화이 시진핑기 등주 공바테 마그스 링로기 천지직배 흉로레 중바다 자와 중회 표정 수준 링내라 시초바 드럽사바다 초용레 땅 냉용 체비 럽질라 린레 중바제 인신 시진핑기 드럽사르베 중규 체주된배 지조 링로기 공배 접적해 침부지 인배 마그스 링로기 등주 흉로 공배 동치 사도령 신결기 개침부 표유 공부 개진 태니 드럽서베 등주라 흉륜 격배 저외 지송 수유 인바다 드럽서베 경남서베 토 갸지 땅윤다 레지비 땡기니기 탁주령 신기 튜닝라 고방아르베 띵접 링교다 송경이 타지도 토바 치바라 니지다 꾸치 체대 교용내 땅 냉용 체교태 공배 띵습 조교로 그디 응아래 하고 동바라 튜닝 개침부 된 여지 송유 칭화 롭진 마그스 링로 롭링키 군지 주안동키 시진핑기 등주 공배 말라덴베고네 윤링 시경외 마그스 링로기 시당 강제식 주바다 윤링 시경외 마그스 링로기 시당 지더 조규 퇴럽기 주식 개진태를 랭균데 랑제당키 로갤 학점진 땅 도담다 땅 주용 체배 냠용 자진 초동다 균진 나와마세 단다라 시간 초신 풀어 미버시 인바다 리베 흉로기 콩스무다 라랭기 멍시 땜부 땡유 천리다 튠베 공바테 줍치라 땐나 랑제 당기 균퉁아 랑의 사르지 띵 섭도 동와다 시종 뉴바다 구지 추제 균제 메바라 토르 동와 땅 용기 뛰루 지교다 자주 지교를 용와라 겐니 땡디지에 체대 계급 돕진 조준다 미래 깨달을 용와라 첩세기 겐니 사신 땜바시 코된 톱 지송유 시진핑기 등주 공배나 은세 퇴배권에 땅기 구지 타종 체주니 중규 체주된배 지조링 로기 치무외 체주인바 뜸바다 타용 줍시리 초동낭 유진 포섬다 대심 땜보다

규기 정규 체 토보 내든기 촉도 뉴세 튜브 겐지 코르슈 체와 망벤기 지와 서바 천리다 튜베 삼로 동당 제응은유 테링 뉴세 튜베 직베 슝로기 케주 된유 창매 시진핑기 등조 공비 튜럽 서베 등조라 저베 지송 체유다 차주기 촉도 코도나 유베 단다 계급 돕치르 동규로 무유기 튜닌다 포기 좁지 튜닌 케진 된유 중앙의 계급 내공 내든 우율 행가 숭례 팀의 주린 숭바 연팅키 타종 주피 앙 탕보다 지용라 캐바니 당기 구지 타종 체주대 임바다 대내 중규 체주대매 지조 등록이 칭오의 체주식 인라 당주 경기 자든 토슈 태양인 안주 자샤 용조 멍시띠 등도 주바다 정마 치시제 체주디다 치치외 릭제디 토 자와 초유 중앙의 계급 내공이 송경이 라렌 떨기 당부티 임비 네바도 당기 구지 타용다 흉륜 갸베테 돈도 규바다 비돈 체데 내공기 등주라 흉륜 갸베 편제 응을 때네 당기 구지 대 초용다 말아 된바 균용 제기권에 중앙의 계급 내공수 등교 용과라 견린 된디 치고 시송유 중앙 탑조지 그룹의 심주 관계 조린 우첸키 타용 줍신이 말아 차창신 댄치 차탄바 낭든 표숨 초바 공부 갸치라 띵서바 제기 직두 풍부식시 만주 당기 초용기 고지다 하바도 당중앙기 직두 직규르기 고지 타종 체규대 텁조 직규르를 내둔기 개공하게 규림시부로 등교 체규받다 당기 접수의 조경기 진돔 체규 타종한다 텁조 직규르 콩도기 초용내 당 냉경 체규로 그디 띵습당대 농아전기 차구 중업에 고주받다 중근업에 팅럽진라 그디 동바라 탑조 직교리기 돕쇼 레기수 부교시송유

0: 콜레지비 주요 말라 규주탄 조교나 쇼베 푸숨 쪽베 라네 큐용네 우주 제바 중국 콜레지비 주요 거기 미빈 카조탕 자퇴 랑초 자주 철시제라 세제 나웨 딩습 체유 갑시갈비 템나 중국니 토다 발숨투 콜레지비 주요나 후다 쇼켄탕 레기뷰켄 조교 체겐 제이 니동 니생알로 주시 시진핑키 콜레지비 주요게 최고 섬내가 되네 콜레시뷰 주요 말라 칸저식 조규탕 지달체네 콜레시뷰 주요 조규탕 투상도 동규 투럽기 주시를 련딥치 중국 주시 코드나유 콜레시뷰 주요 최고대마타 람센 기급탄 예지전조 야탄 조주삼기 갑교탄 당련 토뷰 제된유시 갑시갈뷰 템낭 콜레시뷰 주요 최고튼유 제발 치자월규원이 냠제 예소 이왕차탕 내법 송경 덴부차규탕 제각자니 계급 침비 견제 고조 응원 받체바 제고고 치슈니 계급 카기 튠지 냠레 제교 제카자 고도니 시디탄 피기기 세이 섭규제 인시 년된 제유 갑시갈비 템나 계급 카기 튠지 냠레 제디 콜레시비 주용 최고 경진 기미변 당 차르고티 계급 카기 락단제니 자주 배외 름티 섭자탕 투즈 림미도 요데 락단제니 미지기 레왕직 튠탕 시베 야튼기 외동 초외 뒤남 뒤괴베 리뷰체 유시
1: 대글 예군의 베베 니츠 중국 뒤거 초배 튼조기 개용 튀미 초진 팅 주버다 중국 망조 유제 개배 튼조기 개용 튀미 초진 팅 죽지바 중국 익수 개배 튼조기 개용 튀미 초진 팅 구버지 세 주변이 비진도 초유 손뒤토 뒤거다 망조 유제 익수 제기 갸지 레드민의 츠 롱아진기 착구 중업의 인기 링예 족중기 탑주 규제 등교 체급하다 학삼 남다다 지배 축배권에 대립 사람의 처도 외동 바람에 남아 지신 체대 중국 남배 대립 전기 로규 피림추 링예 기근지 정규가 쿠르교시 낸된 체유
0: 디글레 군에 배원인 수 급소니 배 비진 계지 배대 된소대 체접된이 비진 계급 최소 대내소 고소윤 급디 베티튼소티 베티블라디니 베리탄 게지슈리 제부탄 냠리 냠기투치 제버 제든조르 제유부탄 젬칸기 야균라 미춥시마 치추유바마세 게난투 베준 제부탄 치게도 베준 제버 자도도 베준 제버소 젬괴민저와 예유진 어렵냠제 초변 계급기 군준 계급 조유긴 쿠르윤 계급탄 수구 계주 견이 내용외 젬든나쇼겐기 총부 직동 등결하기 융외수 비디브직 니슈정이 점전체윤 우르수탄 프랑스 제르메 이탈리소 예급 니슈 예급기 점크유족부탄 예지비준 리쿤 치제 숨주 점전나슈 엽시 차도도 비준체비 점크유토 차도좀지탄 차도르지 티신 지르순 규지 직튜토 점전체디 남부사르비 직제기 공배주지 문발체윤
2: 나무 최딩기 양당디 내종 뒤라 피규르긴 도장디 내퇴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룬디니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리 냠자리 제시
1: 디글 예군의 배배 니츠 이랜기 친지 뷰진저배 최조개님 민가라 이랜다 어리파라 삼시 제도 익제 낭등의 수 땡기 중하다 테레 초니뷰 민다 그 생유 어리 초기 체죽된님 배배 내줄을 신나 어리 변리 니기 어리다 이랜기 디니 록두기 남배 토네 동도 죽지규 삼시 제도로 민다 교바다 삼시 제도 테레 뉴버튼 유지 소세체유 대초기 변리 시키 어리 중동 테름프 공음에 이제 테레 민다 교유 지주유 어리 세종기 토림 변리 시키 체죽된님 년조라 어리다 이랜 파르샤베 삼시 제도 이제 응외태 낭도 겹자체버시 태양 둔젠 줍시 이 토네 호화르 무제 초가 고무 치규다 이렌기 무제 가격가시 속도 동규 난된 그 유바마세 종교로 라제 정신기 춤무추 이렌기 닝두 내두 탁주 제규 응바 믹비야 세세 제유 내주시게 미니 어리 종도 쉰바 완스다 이렌 최조기 추비 칼리바프이 내치비 어리다 이렌기 투미 초베 독제대 명예 처시 따라 최주군인 수제도 제규인 바 제도 이런 흉조지 선교로 강기 체접된인 이런다 어리 삼시지된 낭도 수세 체유며 원자 민가라 시흉대가기 라조체 매바지 이런 진지비 부장기 민해 바다 이런 조지 수주토 규대 주무체규 체시태래 균도 매바지 삼시지도로 계급 리뷰 중동기

0: 민다 규민라 나르신 삼루동신유 초니비 바라 종교르닌 축주이나 탐에 최주라 미데 최묘체규 미튼충유 어리조지 닌숨주이나 초도 각동 죽지 그지유 제주유 샤야 이런 초지 내주르식나 마주도는 적진 칭압결룩배 이렌지 초생숨 체주드닌 어리 초도 각동내 주대 화르무지 초가 주유 계지 내주소이 티닌 년수 협자 제발에 응은바다 유저를 쓰고 있기 먹주 퇴배 춘도 벤조 냠레다 공비 직조 계급기 도농 소포르테 적진 통주를 찍다 제바축다 사야 숨 명도 친데 책동급 계급주 탐발류 다와 중립의 춘기 추세 마슈소 리뷰 제조유
1: 디글레고 내배 원내수 어리 계진 냠제 접소 운영량강기 체접되니 계진 냠제기 탭제 계체기 믹세 발동되
0: 家住松坦城中安年家住松坦城中丁一盘儿约民众和母体军权突击音别康体冲水永协及温巴坦吞约别协查切预示第二日结阵杨杰成熟运用连钢体他路对马接在了约民众就军权接别电别切天西部的音不是三个那么错公司生就是年主修炎街上地基拉的人际温度音李前给国人南间巴桑拉姆拉日
2: 每日大事件，俺就老把它出几集。每日五几集，俺就六把出几集。出几集，俺就出这两把起。长途不便之际，母亲心思两把起。
3: 每几集这样是江浙切磋。
2: 扬州人民这晚里，俺几点的养菜时机。
3: 所出康时期，与天闽南共玩起。
2: 미리카기 통지 약계당 퇴문 부빈이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당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

0: ཁྱི ཁྱི
1: 中国塔约罗这位新旧的那天，你懂下面你说了做不塔，你懂下面你说怎样了，我说你更清楚些。天天这个不是托那边，人错人最基本不塔。中国塔约罗话，偏村三十七个月工地东角的许个月不是。你晓得中国塔哈萨斯丁克，确定筹备领地各什么毕竟托你不是。 各地领地也中国塔哈萨斯丹克土木托批给他停车间西巴酒店做的切不他中国塔哈萨斯丹克前些日熊这些日记看见他开往我们说了咱们从头的兄弟中国南北停车间他兄长也哈萨斯丹西巴他中国塔哈萨斯丹克特区集团娘们来他预计南区也必须批给娘们这些所也出席的命令批给给特朗塔 特区团结的，我祝你们来说，超忙每天别的钱呢。中国塔哈萨斯丁克停车间，你们来批给给特朗普三百推磨拖领域。中国制造车里看俄罗斯塔，俄罗斯嘛，一些阿姐新就看开工资，顺着这我出这个拖，西西中个，明儿的中国塔哈萨斯丁克个你们给可批给他，叫你们你们来团餐三百领域。 中国龙华村专业部各处落水不贴，中国南北停车间组织了各地单位各自各管团所在的，给可批给给各位军队推广团当地编制他制作批次拖动任务他，其中我们中央来定时不当前，我们门市他制作业，人类农村拿错业，内个人点不写定就是。
2: 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集团特区
1: 게 남바레 심주 타 나주 집에 가제 그콘 시이라 피게 게 그거 텀진 타 유리 런신 개년 카레 카데 조베 릭도 게 대화 시간이 대회 게 그 와레 튜몬 게 문진 직지 타 시주 튠조 라 구디 동웨 제삼 개진 시간 인 시주도 중국 팅섭 게지 지외 심주 칸케 심주 바 슈타오 예 중국 타 하사스 된 게 금 예비 림주긴지 캡콘소 냠레 텀서 타 뷰세 토웨 냠레 체네 중 퇴구창웨 슝람 타 짱람키 겐지 타와 시차유 민아레 중국 타 하사스 된 게 림주긴지 냠레 림보르케 소네티 겐지 림티 타 가고망도 치마 마세 더도 정진가오 타 링류진 게 짱람 서치 룩준소 체네 겐지 치다 라 균토 치마 테리 지주유 초슈 케왕츠 중국타 하사센케 주둔 초베 냠레테 레삼타 로타기 뉴브 무투 듄비 체리 게컴 뉴브 텁주 지투타 시주 튠조레 망심 지튠체라 리도게 데겨르체네 중국타 하사센케 유린게 초용게 텁주 로데 저와 균체메 바레 게림 사르바레 립교레 구디 당토 중국타 이시아 위메 레와 지튠 초보 뒤치 로주타 도슈 레키소 뷰구베 윈진 딘치 토체유
0: 니차르케 컴낭레 탄자탄주 토담 레치베 루블링키 니르겐 쿠르웨 치게르 로교르치베 중쿠 미슈 튠콘 사베냠레 남찬데 규지 람직 님준게 컵게 남시 군도타 군투 초베 피게게 게컵기 심주 진저 부진 우핑 토년네 투윈인 숨키 사네사도키 루치 최고비 유비시 格比亚塔, 리비야, 마디웨, 아根廷, 나미비亚索, 杰克杰基, 罗密, 중컴 松共塔, 人类军军,

0: ཉམ་དེབ ནང་ཝན ལམ་ལུ ཁུ ཅུ སར་ད ཐུན་ལེ མང་ཆུ སིང་ལེ ཐང་ སིང་ནེ གུ་གོར་ཅེ ཉམ་ཅེ གི ཅི་ཞུལ ཉིན་ནེ ནམ་ཤི གུན་དོལ ཁ་དེ་ཇོ་ག ཐང ཇུང་ཁང ཅུ གོང ནག་སེབ པེན་ཇོ་ཅེ ཐང ཐི་ཤིན ཆོང་སེབ གི གུན་ཐུ་ཆོབ པེ་གེ ཐེ་གི ཨོ་པིན ཆོང་ ཁེར གི སུན་ཉམ་ ཐུ་བེ ཚུ་ཤིབ ཅེ་དང་ལ ཡིན་ཤུབེ ནམ་བེ ཐོ་ནེ དོག་ཤིབ ཅེ་དེ 中国习近平讲到偏见的东西让领导为我主给查决他提醒当地去偏见太严肃的错误而且有不是习近平这天天健康团练了明白他那么去前日缺点第一时具体大国六种前行第一些提无平起南侧都不谈垂江连线起日本南西了的呢南侧垂托张诺不所在给天天团练团结护他他 仍从南西给去年谈团购太空对面能人我客多是没动画对面健康给讲到团内扩展对不借钱呢南西更多谈行列军队作为偏见给严重偏见动弹了这些孙杨推不给的第一些第二所差来论坛团内陈松陈习三倍 三年三套给录制习近平六年级习近平团队参与开的第一些的学生学不是 계급기 냠딥 나완 남로 교주 체규 통마 완 총대 지원 총소니 타딘기 심주 진제 띠웨 독십 서책기 제식시 나제탄 갸조 요직도 제네 모팅팅 토 네바타 나초 퉁콘 상부 사콘기 겐캄 딘자 송제 띠엔토 동화타 나제 텐드키 누바 균투 치르다네 사콘기 남시 뇸지 뇌된 제디 남시 군도라 카데조바 겐캄기 디거 템부체규 레튼베 냠디 나완남로 교주기 피게 규림 제세 십자체디 탄토 너지르 신캉 총토 주바타 퉁콩 촐라 당원네 타제 뒤창로 구이네 체제 탄 튼베 교지 치바 겐캄 바바르 총아 제기 파 군도 총디 지원 총조 디니 신주네 신소타 나타르팔 군도치네 겐캄 송경타 망초 렉도 니편키 장도 피게 렘불 규규베 니수모저 제규베시 가비야네 임베 로마 안나 쳐부이 타딘기 조링 롭종키 난튼야 안츠 민아르 군디 동시베 레튼탄 튼신 담레 지링토 모장 준신키 켐부타 콜교 장웨 김난 퇴부도 안츠 타동 中部民望기 레기 닝도기 안초르 파차 什么下穷 안초기급기가 중국탄자와 겐캄탄 장자 낭친치배조와유 铁达穷次 시내 쿨교장라 민망디탄용토 안초기계 통투용숨 깜비야르키르네 낭래캡공탄 담제지린 요치티 냠래체규 르완치그 유지세유비시 개용기총습리두 퓨충니치버탄 福建凌野旧窑行列曾在参与公司今年的辽雪汉旗习仲子这罗曼东流重叠旗能系列过他你为当你约吧没多谈新这地主起色也不是银别东流重叠旗新多福荣里地坑母吃松盐帕丁不穿他罗日吞不顿吃出了怎么生个月季我这些月不是
1: 他来今年二月次，你是给你中国塔奥斯特利亚瓦的亲戚组内容，那就难考虑为天水你们一些。对了，前个拉咱们人去年为偏水增加他，人家们一片给宁德军统计完了，日轮给为你们一片给，咱做那么些吹气图片。奥斯特利亚的战队中国雄策亲们话，亲们也。
2: 突然中央的那些也确实太偏去仪器技术运气没办法定时的松懈，启动国别的运气略到安排参与时间呢，结合你比我们所亲自做的中央的六十二百五十三个，你同下面交给略到西边的，主席近平去连续带来奥斯特利亚总统范德贝伦去中国的野团参战的批判他，结合你比做大野推动他中国他奥斯特利亚外的赞助给。 特区热带这瓦族与塔吉布提托呢，中国塔奥斯特利亚也跟尼维这瓦团参三不西托来往参与。今朝塔生西区外阶级推波比团托，中国塔奥斯特利亚呢去年两年个热带山马赛，充满人流来塔吉托松江塔过了西北最江来归地冬天去，两个月西天外江日。 去年被七十一个落水塔，没见人物，察觉我们这点的，都是真的塔制作给冷落。 PKG 퇴삼제 민자외 계급 편수원의 시드윈 냠내타 냠내니 편 용토외 라주체 유지 소유시 칭매의 벤저 총등계 종 등습체배 무주 냠내라 유세 중재 톱제 뒤인증부나 중국타 오스트리아 계급 니원의 편수원의 총등타 마조로의 개진 호유류 친리속순 중국타 오스트리아 초니비 총등의벌 10개 학상 파르디 총규남의 피해계 운규를 추유 예동야민이 생활을 중국디니 오스트리아의 총등록의 친제 앙송바를 유로타 타파레 오스트리아의 길에 조경업주 하삼기 중국을 마주타 레리 다르게 당원에 멍을 냠두기 냠레 남자카 책동 아필하삼신시 대다주 록진 치수타 제순기의 제규르솔에 랑코르기 룰라소 수르누린 타토외 겹군수유 대단 첩지 중국의 마조 켈레 대회 마오시기야 오스트리아 디니 여러 위샤르 촘레 야체레 동외 섬니 젠송 호지니 중국의 마조 켈레 응업절 학삼 오스트리아 시차부터 추체타 랑코레 진동 무지소 레리 추유 중국의 뉴스알베 랑코레 샌데리아 아데레 루리체니 튕기 체부터 중국의 튕기 체외 메코레 위에나타 사르즈버기 와레 판주 총체니 유태래 피계기 순수 서버년 유지 송토 칭마이 중국타 오스트리아 벤조르테 렉치 서브리타 냠지 딩섭 제외 콜리시비 튠레 코지타 코지 코지기 룹지 계지시 토유로타 테네 편주 니빈 개비춘 이라 개급 니비 미마기 키벤타야 대회 튜유 미슈링의 비리 초부 제외 망심 지투기 멍시댄 토소시 중국타 오스트리아 니가레 유린기 루규타 외동바루의 린의 댐비 민슈린의 비리 치빈의 계급유비 미망기 심튼 진삼이 시소유시
0: 콩구진 기계사 진샤사수 콩구진 기급 경원 수리 심주소이 군진 내토 리브케지 모연비기 콩고진러조교치켄중크림고민주기지지켄첸초초카탕부탄슈문능급가웨투기초기상엔신지송유브시 孔古金了日国三倍爱博拉人类给刚爱车别顿托中国四兄弟亲爱出在头位人国面具日记开间其中暗谈不绝记车图雷屯南书年孔古金出给车顶底层塔提醒给接受的谈制度着来其书切入当地人类了心就前年但是绝不谈内被告局出的抗体细节策略孔古村金所中所了命年国库的制度塔娘娘别着切约 人类给顿托中国民团里团别西南坦铁松美巴顿秋苏各地松共七八年此所谈居住七八年自身民别天内建筑库斯文语不是天内吉丹期团年团期车动手脚的行民巴人类文国村子给刚才录制了桥别居人民别甲表的形式 日记开前从从期级别确定他中路苏里他七路苏里期内大面具所七类独秀娘这些的内部各具他十级大概所给卡子轨道给雷团了没不满塞所中组织他内部组共南水团角所了哈南清切于不是三个人给公司里才年终书签次龙主来谈着阿银里才给困难看这些桑布拉什地谈你给他给随着订阅
1: 巴西港给这年安大的协比呢就是吞玉坛西皮的给车间三不同图别落地不能求节目对战吧擦糖啊金融产品比呢地摊的也偏到越是地摊的给人给协不多月协拉区别几里啊恐怕加百倍呢此人逻辑用途不止来个主队战吧干活的兄弟呢旅行用外马车很多呀浪波人嘎宾的就来越多不得地摊的
3: 키랑기차나유
1: lüjung ge

0: 大呢北京就跌出了接了人呢。
1: Құр мүн өркіл алуын тіңге шуғби сәрінгер.
2: Нянкан аба, чецу демуына, дәрінді жерсігі дәрігі цей жергі дәңі, жерсігі дәңі бі цей әрінға, өсігі дәңі бі цей әрінға енла, за басыңри. Шуңни шуғби сәрінгерлен цала нямбір ғапсыша.
3: Нечірі, Чонгонг Чонгонгі сәчіп шуғчі, Дякубчі жуғшы. 中央的每个主席习近平给卡尔诺维杰的腾举的介绍完了个布置的一天自不动改签能的卡尔诺维杰的腾举的席被龙武森继人我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特 jinnam janjiao rog churu shi bi lu dangbong yin. Fujian dang ninsha warje tenjuru sogo panyu je nyamnyung shogo dum dang go chu shi de tenjuru jensu la nga li tisang da donga dang tenjuru shi dang jelag sa donga tenjuru chao kung ya jeba ji sha gi heng karnab ye je tun li sabri dang mernan rong lag zil hob jung dawa jiri jui cil shajirin zamba ji la ganda dang ni. Nipan nyamjil dang tamung peji yungur shi gi. Rinpa Sosu Tenga Teng Sejungi Jinnam Jengjia Rokchurin Ganchi Tunchui Tantik Shekipa Teng Zichun Rengjinti Wulluk Wengjir Jia Nitsil Manjungwi Caita Shtansung Shite Zhungsib Shukyung Darpilla Ginda Tantik Tunga Teng Sakung Peji Jia Tanjur Rengjin Jinchil Meibar Cheri Tengni Amang Yung Tamung Shigindir Yungwar Gumashtib Shtambu Bogi Ba Nanji Tan Jiyung Jia Kharinib Jil Tanjur Shabi Cukunda Si Jibdil Nian Ninsha Yinchun Dezo 초토다 니퍼르도 로브중 등과 등스블랭기라 돈출의 탈신시기 토타 와르슴데 차브시 겐간체 척달릉니 선지다와 영등즈바 등 르흐트르시기라 후젠 등 닌샤 와르제 던주르소 판유제 냠뇽시고 등 고추시데 카르느비제 돈리 냠리 등 나리 던주르 사플시기 흥 리실바 등 좀마야 삼루 제리시 흐 체르동아 등 산질 등 응엣사 속제 던주르시제 체르동와 Yelwab dang stani sartul rangjin ji guni shawa jiba. Tanjur ji bici dang panji samma chil bar jelag sa dangni gamsan sabri dang shugni nisul tamung peji ji yungjir gandai dunggi. Tsukunda li kharnab jil tanjur shawi njayu nici jia da chubil. Ningxia huirig rangchung zhung dang fujian shangchin jangan kar lomtan ji sosur fujian dang ningxia warja tanjur nyamnyung dang shetab ngotru shikhang. 北京中期的当上海中期的江苏省亲广东省亲四川省亲甘肃省亲及江甘克隆腾及从地托过当县卡人的为了腾距的领根克里为这与省亲等人中中期的及江甘克隆腾等中央省的小兵国之参穷个空虚个的克卡戏江甘克隆腾所从的是
2: 正常人的当日间，甲克部全用的这个正当中华民族老百姓家的用，我的全用的，跟着东北南个呢，等哪个了？而且等运等，李世八、钱克巴积极等等，习近平个党组工办的马克思让那个党组代表批记逻辑等，中国共产党个党组逻辑啦，蓝色的多种代表都认得。 逻辑建构这个啥啥乱的浪的习近平个党这个工兵这不懂了我中国共产党个你们的三路这个阶段罗刹党部腾就的建个学党他们这个多个前部进来的你第六三位等个这个政界组织的拉布起也是啥的我跟到了当时不懂的人了而且可不懂这个政党没这个家的这个拉布起下这个没这个欢迎配给亚尔吞起了